시청자 여러분, 국경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경절이 금방 지난 요즘은 한가을의 풍치가 한껏 넘치고 있습니다. 고향에 사라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설레는 황금 물결로 곱게 단정되어 가을빛이 짙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단풍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고향의 산과들을 보면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단풍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단풍잎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내 고향의 가을 향연에 취해봅시다.

장춘시에서 근무하는 최정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최정우 씨는 고향 도문시로 가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향의 단풍나무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 빛깔이 너무나도 산뜻하고 순수했고 고향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인정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는 며칠간 마음만은 항상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꽃구름 마냥 한껏 부풀어 있었다면서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과 고향 분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단풍의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봄이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이면 백화가 만다라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이면 백설이 대지를 하얗게 뒤덮는 우리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의 도출에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북경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선아 씨는 돌아오는 설명절에는 고향에 꼭 다녀오겠다면서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을 그리면서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2: 누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3: 엄마! 엄마!
2: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3: 엄마!
2: 이 얼굴이 봐라, 무수가 이렇게 묻혀있니?
3: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2: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3: 해. 엄마!
4: 반갑다.
5: 너 저 비켜라. 엄마.
2: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다 왔냐?
5: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20밥 왔지.
3: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거든. 나야 어떻게. 니도 엄마가 뭐 얼른 가서 그래지.
2: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구, 빨리 날려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3: 이렇다 씻는다.
5: 엄마. 응? 이번에 그 장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바툼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2: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5: 어머나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백만이 나온다며.
3: 야야야 너의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바스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텅 박아버리겠다.
5: 네 입이나 콱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 막에 자꾸 이렇게 팬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아이고, 좋지. 어떡해.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2: 뭐야, 야.
3: 아이들 다 있다. 아무데도 못 간다.
5: 못 비켜라겠어.
3: 아이들 다.
5: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3: 어, 야, 엄마. 애님에 반갑다.
2: 어, 반갑다. 오, 야. 어쩌다냐.
3: 반갑다.
5: 반갑다. 어째 이렇게 쓰다. 어머니, 야,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6: 아이고. 미안하, 엄마.
5: 똥마가 오늘 마시지 않고.
6: 싫으라고?
5: 모시지 않고.
6: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죠.
5: 반짝아! 아니요, 엄마는 내 모시겠어. 엄마, 우리 집 가죠.
6: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5: 야, 우리 아들님이 변하라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6: 야.
5: 엄마는 좋았어.
6: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 나왔다 왜?
5: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2: 야
5: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와.
2: 야야 됐다 아이고 야 어찌 나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6: 야
2: 밥이나 해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5: 엄마
3: 야 어머니 너네는 언제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 와가지고 와서 난리야.
6: 야야
5: 널 비치지 마라.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아 이번에 고속
3: 싫다.
5: 내사 출가지 외인인 게 행님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님 내부리 불쌀 다 모시겠다 그 또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3: 응?
5: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7: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5: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겨저 복돌이는 어찌겠어?
7: 세월이사 시누 이제 그 뭐예요?
5: 뭐예요?
7: 동무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6: 아 그렇지 우리 복돌아 응? 나는 우리 집 가자.
7: 동무
6: 복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3: 응?
6: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였으면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7: 그렇지 그
5: 야 와는 고야 주위를 생각 써야
3: 진짜 아이 가겠다
6: 가라 집도 그 영 좋다
3: 아이 가겠다 가라 안 되겠네
7: 가
3: 아이 가겠다
8: 아, 가라, 가.
7: 가.
6: 야, 여자는 여자는. 야, 야, 손자 꼴, 닭골, 야, 닭골. 야!
3: 너네 눈치 자꾸 엄마가 날 갈라놓자 그랬냐?
7: 아니, 야. 왜 그래?
3: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닭구리 봐줘, 닭구리!
7: 아니, 저, 이, 엄마!
2: 저!
5: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2: 어째 이래니 어째.
5: 엄마네 집에 또 이 벽돌이 옷이랑 어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누구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2: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6: 다 새가 주택이 있어.
7: 자, 시노이.
3: 이 상황 어떡하지?
7: 시노이. 야? 쟤 그렇게 가시구나.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 이 집의 큰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쨌지 무슨.
2: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이리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5: 엄마 그래.
7: 아 그리고 이제 나
5: 너네 그
2: 됐어 우리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똑같으게 30%씩 넣어놔주마.
7: 아가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5: 어쩌제?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쏘아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 똑같게 나눠야 되네.
2: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5: 야 엄마 이것도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6: 버리자.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들었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
5: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을 우리 집에 딱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6: 25 곱하기 3? 야 열매야?
5: 이소 학교로 8년씩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모르.
6: 내가 제가 모르겠니?
5: 얼마요?
6: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모르 녹이 모르니
5: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3: 뭐다리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면 65야 75지
5: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3: 얘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6: 엄마 다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5: 서바 가기 싶겠다.
3: 서바? 서바 아이 간다!
6: 어째?
3: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나 엄마가 죽겠다!
9: 먹다리 엄마!
6: 어야! 쌀대사!
9: 어째이니? 먹다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3: 누구야?
9: 반갑다. 저 먹다리 엄마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다고 듣고 막 한번 써봅소.
2: 재밌게
5: 썩다리 아야 이거 좀 쏙 주인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는 사람이 괜찮아요.
9: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5: 글쎄
6: 야 썩돌아
10: 아 저
9: 야 형님
10: 썩주인이
9: 야야
10: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다 능력이
5: 대단하오 대단해
9: 형님의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10: 아 그게 속초자 농지지
5: 예, 너무 안
10: 되지.
7: 저 속주임
9: 아줌마야
7: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9: 아이고, 별말...
7: 속주임 덕분에 어, 이사란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5: 야이요
7: 속주임 이제 용기로무에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10: 자 어제 들러라.
9: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놓은 모양이구마.
5: 무슨 거?
9: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트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든지
5: 어?
9: 마을서 쪽으로 지나간답대.
6: 응? 쓰게?
5: 야 어떻게 그래?
6: 어째 했다. 야 이봐.
9: 야
6: 무슨 천공자 개코같이 했길래 이봐.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5: 어, 그 말이야?
9: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 눈 무슨.

0: 방법이 있어?
1: 야, 언제 방법이, 언제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2: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1: 복도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2: 이렇게 말 못하는 말이야.
1: 아, 힘내네, 누나.
2: 야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3: 아이, 누나. 아이, 그게 어떻게.
1: 야, 야.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2: 빨리가 말해라.
1: 아, 빨리가 아,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3: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2: 야, 말해봐라. 말해봐라.
3: 빨리 가. 아, 야, 야.
1: 아, 차. 야, 아, 저, 아 때부터 내
3: 차. 엄마.
4: 야.
3: 그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4: 아니, 어째 가자고?
3: 예.
1: 야, 저, 빨리 가라, 빨리 가.
3: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허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야 되겠어.
2: 아, 빨리 가, 빨리 가.
3: 따라, 가겠다.
1: 이것도 알 말이면 됐다.
5: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1: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더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2: 야,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1: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5: 야, 세수 하나 갔지.
1: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6: 세월! 재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이 제 말해봐.
2: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1: 싸매지.
5: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싸가 토론 분간 못
6: 쳤어.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이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1: 그게서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지 내 모셔야 되지.
6: 어째 그럴까? 아저씨,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어.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쓰겠어. 동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3: 세월같이 딱
6: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2: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날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6: 그렇지.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버섯구매
2: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6: 한 천억까지도 나온다고.
2: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6: 그렇지.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똑같소.
2: 신호이
6: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2: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6: 야, 알았어.
2: 엄마.
1: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6: 어머니 나무 얘, 동무 얘기하셔.
1: 아, 여보 뭐 각서.
6: 동무.
3: 알았어.
2: 엄마. 엄마 있잖아. 야, 야, 저 음악을 쓰이 나오고
6: 있어. 어째 내
2: 야, 안 써, 글쎄.
1: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써.
6: 어머니 앉으셔.
1: 안 써, 안 써.
4: 야, 야, 야.
1: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절하게 토론했어.
6: 야.
1: 예,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2: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마음대로 하.
6: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1: 아,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6: 동무.
4: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1: 그래라,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6: 그러세쿠.
1: 야, 엄마, 아이 지금 뭐하니? 나 빨리 찍어라.
4: 어, 야, 야.
3: 복돌이 엄마.
1: 야, 야. 야.
3: 형님,
1: 어제 또.
3: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1: 어? 어제?
3: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1: 서쪽으로 아이 가고 동쪽으로.
3: 야, 형님.
1: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4: 우리 지나간다. 우리 집으로 지나간다.
3: 예. 나는 지금 해야 돼. 그래, 빨리 움직일까요?
6: 생각하겠어, 그만.
1: 아니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6: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기과예요?
1: 응, 황기과예요. 어째, 황기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5: 아니, 행배없네.
4: 아이고 토일에도 집어내야 되는데.

0: 죽여서 늙으면 죽었어 아이고. 오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졌어 자국 고춧가루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아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아냈군. 아이고 야들아
1: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0: 이거 찌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1: 오지 마라.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선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연길시에 계시는 어머니 최란지 씨의 83세 생신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으신 어머니는 농촌에서 딸 다섯을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서는 건강한 남편과 딸들의 효도로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둘째 딸로서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의 애청자이신 부모님께서 단풍이 물든 고향의 가을처럼 노년을 멋지게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식들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고향의 목소리를 요청합니다.

가을바람에 한입 두입 살며시 떨어지는 빨강 노란 단풍잎을 보면서 우리는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는 리철 씨는 고향의 들꽃 한 송이도 그윽한 향기이고 단풍잎 하나도 아름다운 추억이며 슬결 흐름도 청아한 노래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면 가을 낙엽을 주워다가 나뭇잎 줄기로 줄당기기를 놀던 동네 시절과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그리면서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한폭의 수채 화보도 같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떠떨어지고 나면 그 미색을 잃고 다시 땅무에서 흙과 어우러져 비옥한 자양분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대지의 밑거름이 되는 단풍처럼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출발합니다.

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네,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산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네, 좋은 노래 요청해 주신 여성 클럽 유채그룹의 김춘사님 그리고 박수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리 여성 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홀로로그. 가을이면 열매들은 영그러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 열매는 씨앗이란 이름으로 캄캄한 곳에서 체념의 시간들을 보낸다. 체념이라 했는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꿈꾸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깊은 사색에 묻히는 시간일 것이다. 나는 오늘의 우리 언어 문화의 격변하는 현실을 씨앗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싶다. 짧디 짧은 사이에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11년 남짓한 동안 하루같이 달려온 나의 조선말 사랑 타이틀을 조만간에 내려야 하는가. 14회째로 되는 조선말 사랑 룡학컵 전국수학생 시랑송 동화구연 경연을 앞두고 내가 제일 우려한 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씩 참가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참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10년 동안 룡학컵 경연을 할 때마다 감동을 몰아오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나는 희망을 봤고 내가 하는 일에 크나큰 자호감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찌 아니라고 하랴. 2014년 처음으로 조선말 사랑 어린이 률동 동시 표현 동화 구연 무대를 마련했을 때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아이들이 우리말로 즐기는 놀이를 보고 감개무량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룡정시 룡하수력수리발전유한회사 리금숙형리를 만났다. 아이를 데리고 참가한 그는 선뜻이 그 자리에서 2,000원의 현금을 내놓았다. 내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경연을 조직할 의향을 밝혔다. 리경리는 또 3,000원을 보내주면서 경연을 조직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시작한 룡하컵 소학생 조선말 사랑, 소학생 시랑송, 동화 구연 무대는 장장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 10년 동안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무대에서 자신의 장기를 표현했다. 리금숙형리는 이 무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자부심을 알고 우리 말, 우리 글을 계속 이어나가야만이 우리는 조상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줬다. 처음에는 연변의 학생들만 참가하던 것이 2017년부터는 동북 삼성의 학생들과 청도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온라인을 이용한 경연으로 돼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연해와 대도시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10년 남짓한 동안 우리의 아이들의 언어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목격한 언어교육의 급격한 변천사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과 함께 탐색해 보려 한다. 아이들에게 조선말 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무대. 2018년부터 룡하컵은 시랑송, 동화구연 등 화술표현만 하던 대로부터 연변교육출판사의 소학생 잡지와 아동세계 협력으로 쓰는 것을 결부해 진행했다. 말 재주와 글쓰기 재주를 겸비한 언어의 쌍벽을 다 견고히 하는 룡하컵 조선말 조선글 사랑표현대회로 부상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쓴 동시와 작문을 발표하고 표현했다. 훌륭한 작품들은 시화를 만들어 아리랑 광장의 아리랑정에 전시해 문화 풍경을 만들어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안겨줬다. 지금도 다시 그때 학생들의 글을 보면 마음이 촉촉해진다. 아이들의 글에는 한 단락의 역사와 한 민족 군체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몇 편을 발췌해서 소개해 올린다.

어느 날 나는 꿈에서 세종대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공부하는 김이림 학생입니다. 저는 조선어문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말에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에서도 학교에서 조선글을 배우느냐? 네, 우리는 비록 중국에서 살지만 조선말을 하고 조선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가 세종대왕 할아버지처럼 나를 반겨줬습니다. 제일 과당은 조선어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어를 잘 배우겠다고 결심하면서 조선어문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연결시 건공수학교 김미림 학생의 은상수상작문 세종대왕 할아버지 고맙습니다에서 이 작문을 다시 보면서 나는 제발 중국에서 조선어문 과당이 한 단락의 역사로 종말되지 말고 계속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이어지는 훌륭한 민족 정책의 모범으로 세계에 자랑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찌 나만의 바람일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리라.

심양의 거궁에서 만난 만조고 문패를 보면서 만조고가 사라진 이야기를 통해 언어는 마치 민족의 등불과도 같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등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질 것이다. 우리의 조선말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자연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소리말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형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본땀말은 8천여 개나 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우리 글 조선글은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우수한 문자라고 한다. 이렇듯 훌륭한 언어 문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말과 글을 쓰는 나는 조선어의 주인,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연길시 건공소학교 김이진 학생의 금상수상 작문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중에서

학생들의 사유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성숙해 간다. 조선어 사랑을 심어주는 조선어문 선생님들은 실로 령혼의 공정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어성이 곱게 울리는 자음이래요. 그, 느, 드, 르, 무, 부, 스, 으, 즈, 츠, 크, 트, 푸, 흐. 햇빛처럼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하늘, 땅, 사람이 좋다는 몸이래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달빛으로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세종대왕 할아버지 만들어주신 해와 달이 빛뿌리는 글자랍니다.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글이랍니다. 연길시 건공수학교 김연주 학생의 금상 수상작품 동시 조선글. 이외에도 조선말, 조선글을 배우게 하려고 연변으로 이사온 이야기며 중국말밖에 모르는 부모님께 우리말을 가르치는 나는 아빠의 선생님이 됐어요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며 할머니의 사투리로 잠깐 소통장애를 겪는 세대 간의 언어 변천을 다룬 이야기며 많은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학생 잡지를 통해 또 문화의 창 십역화를 통해 감동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쯤 씨앗이 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어를 통해 물들여지는 문화. 언어 경연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낯선 성씨들을 만난다. 왕씨, 박씨, 애씨, 갈씨, 요씨, 정씨, 하씨 등 성들이 신기롭게 안겨온다. 호기심에 가끔 민족을 물어보면 한족은 물론 만족, 회족, 지오, 뚱족도 있었다.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을 따라 룡학컵 조선말 사랑 우리말 표현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시대 중화민족 대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의 필연적 현상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한국인 아빠, 엄마를 둔 아이들은 물론 그 외에 외국인 아빠인 아이들도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라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역시 역사의 한 단락일까. 하여 룡학컵은 중국 조선족만이 아닌 조선말에 애정을 갖고 있는 여러 민족 학생들의 집대성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변과 흑룡강 조선족 학교들에는 타민족 학생들이 적지 않다. 나에게도 여러 명의 한족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도 조선족과 아주 흡사했다. 된장 김치를 선수한다는 한족 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조선족 학교에 보냈는데 유별나게 된장국과 김치를 찾아요. 처음에는 된장국 먹겠다고 하면 조선족 식당에 가서 사서 먹였죠. 차츰 한 반에 다니는 조선족 엄마들과 교류해 만드는 방법을 배워 지금은 집에서 음식을 한답니다. 덩달아 볶음채가 위주된 온집 식구의 식탁이 때로는 밥과 국, 김치로 바뀌면서 조선족 식탁이 돼간다고 부언하는 것이었다. 한 한족 학부모는 서시장에서 연변 특산물을 판매한다. 조선말도 제법 조선족처럼 한다. 두 아이를 모두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 조선어 한국어 학원에는 리씨성을 가진 한족 교수가 조선어를 가르친다. 글을 보면 한족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의 강연을 듣고 나도 믿을 수 없었다. 조선어 필력이라든가 조선말 언술이라든가 순수 조선족 교수들보다 더 도드라졌다.

나는 내 민족의 우수함도 조선민족의 우수함도 함께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다. 나는 예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이쁜 색깔로 물들여지는 아이다. 룡학컵 금상수상작 흑룡강성 명안시 조선족소학교 로백원 한족 학생의 물들여지는 아이 중에서의 한 단락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지난해부터 룡학컵 경연은 전국 각 지역의 주말 학교에서 추천해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광동성, 상해, 산동성, 북경, 천진 등 지역에서는 조선말 주말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친다. 모두가 권설음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조선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반수 이상이다. 그런 애들이 동화 구연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긴 이야기를 다 해내는 것이었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말도 리해 못했겠는데 어떻게 가르쳤나요? 공익으로 자원해서 주말학교 교사로 나서주신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이야기 한 편을 오래오래 자꾸 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국어로 뜻을 알려주면 재밌어하면서 신기하다고 더 파고들어요. 수없이 물어봐서 일일이 대답해주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기본이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도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어서인지 때로는 발음의 한계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지루하기는커녕 더 귀를 감고 듣게 되고 때로는 들으면서 눈물이 맺혔다.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고 배워주는 선생님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이 고맙고 주말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2013년 실황성 협회를 금방 설립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화 구연 교실을 오픈했다. 본딴말을 재치있게 표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줬다. 리듬을 실어 율동으로 동시를 읊으니 재미있다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운율을 알고 리듬감을 가진 아이는 정서가 다르다. 언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정서를 가진다. 우선 혀를 감고 한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발음 교정이 급선무였다. 한 주 두세 번의 시간으로 아이의 언어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없습니다. 언어 공부는 부모의 피부 교육이 최고입니다. 엄마가 똑바로 된 말을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픈 교학을 하면서 엄마들이 함께 배우도록 적극 권장했다. 아, 발음부터 다시 배워주고 교정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혀를 펴고 아 하는 소리부터 혀를 령활하게 굴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 혀를 감는 소리로 개구리, 오리, 꾀꼬리 하던 애들이 점차 혀를 펴고 자연스럽고 류창한 우리말 발음으로 바꿔갔다. 생각 밖으로 입술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오면 발음부터 점검했다. 그때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 가운데는 권설음 발음을 하는 애들이 아주 많았다. 심지어는 틱 장애를 가진 애들과 말을 더듬는 애들도 있었고 자폐증 아이도 있었다. 동화 구연 교실이 아니라 말 교정 전문의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다. 너무 생각밖이었다.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 하나하나 교정해 나갔다. 언어학에 대한 새로운 공부와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관찰과 탐구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호흡으로 더듬증을 교정해 성공했고 몇 초 동안도 진정 못하는 자폐증 아이는 동화 구연을 하면 눈빛이 변하면서 몇 분간 눈을 맞춰줬다. 아이 한 명도 소중한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귀엽고 아껴주고 싶은 우리의 미래다. 이야기와 실황성으로 아이들은 변해갔다. 이렇게 율동 동시와 동화 구연은 아이들에게 정서와 구사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아주 매력적인 말 놀이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도 하나의 우리말 원리를 터득했다. 우리말은 오성의 원리에 의해 좋은 기관의 다섯 곳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혀가 잘 구울러야 했다. 그리고 입술에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매일 살랑살랑, 찰랑찰랑 단어를 반복적으로 빨리 말해 혀를 령활하게 돌게 하고 봄, 밤, 봄, 꿈, 꾸자는 말마디로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탄력을 올리면 우리말 발음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수했더니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나는 수십 권의 동시집을 훑어 수십 여수의 률동을 구하내냈다.
그리고 동화 자료들을 수집해 유아들로부터 소학교 고급 학년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별 동화 구연 교재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하도록 고무 격려하기 위해 또 아이들에게 언어문화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격월로 아이들의 화술 장기자랑 무대를 마련해 주어 정서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콘서트 무대에서도 아이들에게 실황송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다. 외에 여섯 차례의 자랑스러운 내 고향 알기 문화 캠프를 조직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뿌리를 알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아가는 정서의 함양에도 모를 박았다. 2020년 제11회 룡학합은 코로나 사태로 해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 랑송 표현 영상을 보내오게 해 무대가 아닌 온라인으로 경연을 하게 됐다. 그래도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온라인에서 표현했다. 무대가 아니어서 에너지 충전력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고민도 해봤지만 고운 한복 차림의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라도 우리말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입을 모았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조선어문 선생님들과 주말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경업정신이 있는 한 우리의 언어는 고갈하지 않을 것이라 내내 믿어마지 않는다.

그들은 왜 천리길을 달려왔는가? 어찌 감동을 몰고 온 이야기는 글과 말뿐이겠는가? 시상식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하루 종일 차를 4대번 갈아타고 왔다는 흥룡강성 감옥사에서 연길까지 달려온 학생과 그의 부모님들, 길림, 장춘, 목당강은 물론 심양과 대련, 북경에서 시상식 무대에 오르겠다고 달려왔다고 한다. 룡학합 시상식은 우리말 축제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한다. 한 학생이 룡학합에서 수상하면 선생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까지 총동원이다. 이 3분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로비를 팔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도교원 선생님들이 더없이 고맙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우리 말의 향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학부모의 진정어린 고백이었다. 하여 룡학합 경연 뒤에 꼭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을 권장한다. 어느 날 외지에서 회의 중인데 무음모도의 전화가 진동했다. 회의가 끝나면 회신하려고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끈질기게 진동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량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심양에서 고속전철을 타고 지금 연결 서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아리랑정에 우리 선녀의 작품이 걸려있대서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뜻밖의 소식에 나는 저기 놀랐다. 나는 외지에 있어 만나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핑계처럼 내비치면서 걱정어린 애매한 말을 남겼다. 네? 아니, 그 먼 길을 오셨다니요? 다른 일로 겸사겸사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아리랑정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작품은 학생들에게도 작은 액자로 기념하도록 다 만들어줬는데요. 시상식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지 않으셨나요? 네, 작품 액자는 잘 받았고 원본 사진도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청도 했고요. 가문의 영광인데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앞에서 인증샷도 남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저기 자랑스러운 기운이 배어 있었다. 2시간 남짓이 지나 또 전화가 진동했다. 심양에서 오신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잘 받고 사진도 잘 남겼다면서 돌아간다고 전화로 인사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면서 감격해 마지않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토록 진정성이 담겨 나의 마음을 울렸다. 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행들은 나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시상식이 끝나면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언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연변에 와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눈곱을 훔치는 할머니들도 종종 만났다. 아무리 슬픈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의 이야기와 랑송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부언을 붙이기도 한다. 나는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내심 바라는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민족 정서의 공감과 공유였을 것이다. 민족의 정서란 바로 민족의 얼이다. 이 정서를 담고 있는 그릇이 오노가 아니겠는가.

에필로그. 요즘 연변 교육에서 조선어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마다 조선어문 과당이 축소되거나 지어는 사라지는 국면에 놓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룡학업을 조직해낼 수 있을지 나는 고민이 컸다. 또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려만 깊어간다. 스승들과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모두들 하는 데까지 같이 하자는 권고와 제안을 줬다. 스피노자의 레일 지구의 종말이 온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명언을 비장하게 떠올리면서 나는 조선어문 교원직에서 퇴직한 고 향란 선생님과 함께 올해의 룡학합 경연을 진척 있게 끌고 나갔다. 전국 각지로부터 124명의 참가자들이 신청해왔다. 여느 때보다 감개무량했다. 아이들의 영상 작품을 심혈하면서 여느 때보다 감동이 짙게 몰려왔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몇몇 아이는 어설픈 발음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 동료를 불러보냈다. 얼마나 우리말을 하고 싶었으면 노래를 했을까. 반칙을 줄 수 없었다.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게 도전상까지 다 수여해 격려해줬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는 한 단계 올라 률동동시를 표현하리라 기대해본다. 룡학합 경연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는 오늘의 이 순간도 파종을 하는 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생텍 뒤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가 지는 쪽으로 가야 해. 가끔 폭풍이나 안개와 눈이 너를 괴롭힐 거야. 걸을 때마다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네, 삶을 살다 보면 시련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을 우리만 겪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을 같이 견뎌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 우정,

희망 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시련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눈에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성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여서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을 펼쳐볼까요? 오늘은요, 한국의 대표 야구인이자 80세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계에 몸담으며 현역으로서 활약해온 김성근이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담은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책을 공유할까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를 먹었다 해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네, 김성근의 성장 과정에 눈길을 쏠리게 됩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부상으로 이른 나이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던 비운의 투수. 꼴찌만 거듭하던 약팀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지도자 인생을 시작했지만 우승을 거머쥐기까지는 무려 25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김성근은 거북이 인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토끼들처럼 재주를 타고나지도 못했고 꾀를 부릴 줄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멈춰서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며 오직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우직한 거북이였다고

네, 남들보다 소질도 부족했고 속도도 느렸지만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잠자리 눈깔이라 불릴 만큼 그는 매순간 눈을 번뜩이며 문제를 풀어갈 아이디어를 찾았고 매일 시합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아이디어와 방법들은 고스란히 김성근의 야구를 인생을 지탱하는 프로세스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느린 거북이였기에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부터 타고난 재능도 없고 가난한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김성근은 말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매 순간에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의 대표 야구인이자 80세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계에 몸담으며 현역으로서 활약해온 김성근이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담은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책입니다. 김성근은 80대 나이에도 야구장에 꼿꼿하게 서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한국의 최장수 야구 감독입니다. 여전히 직접 공을 던져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타격 자세를 잡아주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김성근은 야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인생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리더로서 수없이 많은 선수를 만나고 가르치며 인간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달았고 자식을 위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승부 속에서 시련, 위기, 좌절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인생을 배웠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한계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끝내는 넘어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토로합니다.

네, 이 책은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김성근은 이 책을 통해 인생은 순간순간의 축적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담담한 응원을 건네고 있습니다. 세 번의 우승을 이룩하고 통산 1384승을 올려 한국 야구 감독 중 승수 2위에 올라있는 김성근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평생 비상식으로 싸워온 모퉁이 인생이라고 회고합니다.

건도 연줄도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로 무대에 선 청년은 오로지 야구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는 매번 벼랑끝과 같은 열악한 접근 속에서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특출난 투수가 없는 팀에서는 투수를 몇 명이든 써서 틀어막는 벌떼 야구를 했고, 걸핏하면 1점 차로 아깝게 지는 팀에서는 쥐어 짜서라도 점수를 만드는 번트 작전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난도 숱하게 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이어나갔고, 결국 김성근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아직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이 책의 본문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네 가지만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엇에서든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그 비상식은 곧 상식이 된다. 나는 여태껏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네, 김성근이라는 이름 뒤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혹사였다고 합니다. 김성근은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선수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승 하나에만 목숨을 건다는 거센 비난이 지도자 생활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야구의 신이라 불릴 만큼 칭송받는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구계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가장 비난받는 감독이었으며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이 잘린 감독이었습니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본문 중에는 그의 심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도 지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자식을 품게 되며 비로소 어머니의 비정한 애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나 역시 비정해졌다. 엄격하게 대했고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넘어져도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손자가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매번 손을 내밀어주면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발전 없이 도움만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함이야말로 진짜 애정인 것이다.

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수많은 선수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꼽히는 김성근이 JTBC 최강 야구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펑거를 쳐주는 장면에서 시대의 스승, 존경할 만한 어른, 리상적인 리더라는 찬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가혹하리만큼 계속되는 김성근표 훈련 속에 사실은 부모의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의 대표 야구인이자 80세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계에 몸담으며 현역으로서 활약해온 김성근이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담은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처럼 이 책에는 목숨처럼 지켜온 김성근의 인생 태도가 돋보입니다. 김성근이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수히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도전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의 인생이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을 그토록 절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순간이다. 김성근이 최강 야구에서 하는 말마다 화제가 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비결은 그가 80대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혼이 늙지 않는 그라운드 위에 승부사로서 그 철학이 오름을 증명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야구 인생 약 60년 동안 꺾이지 않는 정신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끝내는 한국 야구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며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목표도 이뤄낸 김성근의 삶은 살기 팍팍한 지금 어렵게 발걸음을 떼는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김성근은 이 책을 통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인생이야말로 베스트이며 어떤 시련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 또 도전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끝끝내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담담한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이 65여 년간 다이아몬드 안에서 배운 반짝이는 깨달음과 지혜가 모든 독자들의 가슴에 와닿기를 기대해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 네, 오늘은 어떤 글들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정금아님의 방송으로 속으로 쌓이는 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정치 경제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었다. 정치나 경제 중 어느 하나를 대학교에서 가르쳐도 대단한 영역의 과제인데 중학교에서 두 개를 합쳐서 교과목으로 했다는 건 굉장한 일이다. 어려운 정치와 복잡한 경제를 두루 섭렵해야 강의가 가능했을진데 현성 중학교에서 그런 내공의 교훈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교과서가 있어서 그대로 전수하기만 되니 생각보다는 쉬웠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교과목이든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은 똑같이 어려운 관문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학이 특히 어려웠다. 70점이면 대단한 점수였고 60점 이상도 다 상위권이었다. 다항 선택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어진 답 중에서 하나를 빼놓거나 잘못 선택해도 그 문제는 0점이다. 채점 기준은 선생님이 정하니 선생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였고 그게 왜 맞고 틀리는지는 학생들이 연구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달달 외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는 상위권에서 보이지 않았던 학생이 갑자기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선생님은 대서특필에서 칭찬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냐고 온 반급이 경험학습에 들어간다. 일이 커졌다. 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 학생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 당시 시험지는 기름송이 같은 데다가 절필로 쓴 뒤 그 밑에다 종이를 깔고 먹으로 문질러서 찍어냈다. 그 문지르는 도구는 지금 페인트칠을 할 때 쓰는 것과 비슷한 물건이었다. 설명이 어렵게 꼬이는데 하여튼 절필로 쓴 등삭지는 시험지를 다 찍어낸 뒤 폐기 처분한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원본을 훔치게 됐다. 일단 그번 시험에서는 문제를 미리 알아서 높은 점수를 따내고 선생님의 칭찬에 전체 학생들의 흠모의 눈길까지 한 몸에 받긴 했는데 다음번 시험이 큰 걱정이다. 법마다 시험지를 훔치고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날 이후로 이 학생은 명예도 없었던 새벽 등교를 시작한다. 푸르음의 교실에 나와서는 다른 공부는 다 제쳐놓고 오로지 정치 경제학이라는 한 우물만 열심히 봤다.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그렇게 피타는 노력을 들여서 다음 시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거둔다. 근데 워낙 어려운 교과목이라 그냥 노력만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니 그 뒤로는 성적이 점점 하락선을 그었고 결국엔 실토정을 했다. 물론 다 내려놓고 나니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몸도 마음도 삽시간에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어떤 함정은 스스로 파놓고 뛰어들어 괴로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속담으로는 호박 쓰고 돼지꼴로 들어간다고 한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감춰야 하듯이 편법도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목적을 빨리 이루는 지름길 같지만 가로질러 가는 길은 정상도로보다 평탄하지 못하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고초는 본인만이 난다. 옆에서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부러울 수도 있다. 당사자는 설사 목적을 원만하게 이루었더라도 어느 날인가는 내 길을 걷지 말라는 공고를 하게 된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고 해소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그 과정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심지어는 행복하다는 가상도 연출해야 한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촬영장의 연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의 못지않은 현실의 무시선 속에서 생활 연기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한번 웃을 때마다 속에서 타는 불은 끊임없이 죄를 쌓아간다. 타들어가는 냄새와 쌓여가는 죄의 괴로움은 오장육부가 알고 특히 간이 제일 민감하다. 맞는 사람이 밟은 잠을 잔다고 한다. 때린 사람으로서는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뒤에 닥치게 되는 사적인 우환과 법적인 위험 부담이 항상 묻어다닌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을 로신 폭끝의 악기와 연계시키냐 아니면 도연명의 초세 철학에 연계시키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깊이가 결정된다. 그 깊이가 소탈한 일상을 만들어간다.

전거마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속으로 쌓이는 재 잘 들었습니다. 네, 참 인상이 깊습니다. 로심 북 끝에 아큐와 연계시키냐 아니면 더현명의 처세초락에 연계시키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깊이가 결정된다. 그 깊이가 소탈한 일상을 만들어간다. 네,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네, 미국인 요작가 게일 콜드웰의 어느 날 뒤바뀐 삶 설명서는 없음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희망과 희망의 부재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법에 관해 말하고 싶었다. 다시금 내게 주어진 한 차례 기회에 관해서, 그리고 기회는 당신이 가파른 내리막으로 가려고 할 때조차 불순물 가운데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는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흐를 수 있는 법이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접근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세계를 발견합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오르막을 만납니다. 일생에 단 한 차례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의 김준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北京时间11点整。
1: 您现在收听。

0: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도 혁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국경 간 무역의 난관을 극복해 통관 효율성, 무역 편의성 및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흑룡강 대교는 신고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해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동강철도 통상군은 철도 쾌속 통관 조치를 추가 적용해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에 일주일 24시간 연속 통관을 실현했으며 컨테이너 전체 열차의 통관 처리 시간은 기존 1,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손극세관은 명숙의 특성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흑화세관의 상호무역 종합서비스 플랫폼은 전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해 단일 서류 업무를 90초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상호무역 거래액은 24.7% 증가했고 가공화물 가치 비중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목단강 모스크바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새로운 핵심 물류 통로가 됐습니다. 요하세관은 전국 유일의 흰 해바라기 씨 수출 배치 검사 시범 기관으로서 최초 전 항목 검사 후속 서류 검증 방식을 시행해 작업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단축하고 통관 효율을 75% 향상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국경 수행 무역은 18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국경 간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4개 국가급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성의 종합입체교통망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항공관제센터, 터미널 등 기반시설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네트워크 건설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학강공항, 수하공항이 완공되면 우리성 중부지역의 항공운송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이중활주로 운송공항인 할빈태평국제공항은 2기 확장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치할 감옥사시공항도 확장공사 중입니다. 현재 성 전체의 공용공항 수는 91개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의 고속도로 건설은 집중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강 이춘 고속도로는 북부를 가로지르는 대통로를 개통하고 천려 방정 고속도로는 중동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며 할빈 도시권 순환선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준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성의 전체 고속도로 총 길이는 5,700km에 달해 동북 삼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는 전체 길이가 거의 430km에 달합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자그다치 할빈 최고속 운행 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 전체 고속철도 길이는 1600km를 돌파했으며 10개 지급시에서 고속철도 통행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성의 국경 간 소비가 활성화되고 인적 왕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1년간 러시아 국적 입국 여행자는 약 6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 증가했습니다. 국경 간 소비 증가 수요에 맞춰 흑룡강성 시장감독부처는 소비 분쟁 다원화 해결 시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흑룡강성 사법청과 함께 소비 분쟁 해결 추진, 믿을 수 있는 소비 환경 공동 구축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소비 분쟁 원스톱 해결센터 25곳을 건립했습니다. 할빈 흑화등재 1, 2, 3, 1호 핫라인에 러시아어 서비스 좌석을 추가해 러시아 국적 소비자의 불만 신고 및 상담 11건을 신속히 처리했고 전성 1, 2, 3, 1호 불만 해결 성공률은 82%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30%포인트 높습니다. 할빈 흑화 수분화 새 도시의 시장감독 부처는 중로 국경 관광 고품질 발전 전략 협력 기본 협의를 체결하고 주요 관광지, 상업가 등 소비 밀집 지역에 원스톱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 스테이션 228곳을 설치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4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주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곽상의 몸은 하루하루 회복되었으나 교대왕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다. 적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식성이 좋은 자기가 쌀을 많이 축내다 보니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많이 걱정되었다. 그들이 식사할 때 어머니는 늘 한쪽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교대왕이 문쯤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아랫방에서 풀잎들을 차시고 있었다. 교대왕은 울컥 울음이 솟구쳤다.
1: 아니, 꺽다리, 왜 울으나?
2: 어머니가 글쎄...
1: 아, 그렇게 흐느끼지 말고 천천히 말하게. 어머니가 왜?
2: 어머니가 산나물을 차시고 있어.
1: 어? 그럼 우리 때문에?
2: 우리 둘에게 대식을 공급하자니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 고생이 여간하겠소? 그리고 나는 식성도 좋으니 어머니가 더 고생이지.
1: 그럼 하루빨리 떠나자고.
2: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동문 금방 어머니가 우리에게 떼시걱을 끓여주면서 고생이 막심하다고 해놓고서는 왜 그러?
2: 내 말은 그게 아니요.
1: 그럼 무슨 뜻이요?
2: 련장동무는 머리와 다리의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저게 봉쇄소를 뚫고 나간단 말이요?
1: 아, 별일 없어. 요즘은 밥도 제대로 먹으니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소. 머리도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소. 그런데 이놈의 다리가 좀 말재요. 내일부터 날 좀 부축해줘. 걷는 연습을 좀 하게 말이오.
2: 그래도 몸이 제대로 죽어서 온 다음에 걷는 연습을 해야. 그러다가 상처가 도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오.
0: 이때 바깥에서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대왕이 문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조막 수염을 기르고 밀짚 모자를 쓴 수상한 놈이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차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그 놈을 막아섰다.
3: 무슨 일이세요?
4: 그 우리 집 감장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오지 않았는가?
3: 그렇게 먼 곳에서 한 번도 오지 않던 고양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4: 고놈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고서 쫓아왔는데.
3: 내가 그냥 집안에 있었는데 고양이의 자취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4: 그놈은 몸매가 가벼워서 자취 소리가 나지 않아.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3: 오지 않았다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봐요.
4: 그 이상한데...
3: 되돌아봐도 없어요. 빨리 저기 개울가에 가서 찾아봐요. 그놈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0: 그자는 마을의 지수였다. 고양이를 찾던 지수가 돌아가자 어머니와 곽상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1: 어머니,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3: 뭐?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1: 우린 북쪽으로 가야겠습니다.
3: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네.
1: 우린 지금 여기서 어머니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고 어머니의 신변이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내가 있는 한 자네들은 별일 없을 거네. 내게 방법이 있네.
0: 이날 어머니는 여느 때보다 더 일찍 밥을 지어 곽상에게 먹였다. 그리고 교대왕 덜어는 놋발이 두 개에다 무득하게 밥을 담아주고 다 먹으라고 했다.
2: 어머니, 전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합니다.
3: 먹지 못하긴 자네 체격에는 이것도 모자라겠는데.
2: 아닙니다. 정말 먹지 못하겠습니다.
3: 내가 자네 식성을 모르려고.
2: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3: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너 숟가락으로 먹여줘야지 뭐.
2: 그러지 마십시오.
3: 안 그러려면 자네 절로 얼른 먹게.
2: 참.
3: 오늘은 많이 먹게. 할 일이 많으니까.
2: 네? 할 일이라니요?
3: 다 먹고 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네.
0: 결국 교대왕은 노빨이 두 개에다 담은 밥을 다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바오레기를 찾아서 이부사리를 묶었다. 날이 어두웠다.
3: 자, 이젠 때가 되었네.
2: 제가 뭘 하면 됩니까?
3: 자넨 지금 광련장을 업고 이 종을 주고 날 따라오게.
2: 알았습니다.
0: 말을 마친 어머니는 이불짐을 머리에 이고 앞서서 뒷산비탈로 올라갔다. 꼬불꼬불한 차들앞길에는 풀이 무성했는데 풀이 어찌나 무성한지 길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교대왕은 어머니를 바싹 따라 산허리를 지나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12월쯤 가니 희미한 달빛에 높은 벼랑이 바라보였다. 천천히 바라보니 벼랑가에 자연 동굴이 있었다. 굴은 반길쯤 높아 보였다. 어머니는 짐을 내려놓았다.
3: 자, 이제 됐네. 저 얼른 여기다 저 광련장을 내려놓게.
2: 네.
3: 그리고 저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1: 여긴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3: 그래, 여긴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모르네.
2: 고양이 꽤 높군요.
3: 여기 노록바위에다 쑥을 깔고 그 위에 이부자리를 펴면 아주 편안할 거네.
1: 정말 더 이를 데 없는 피신처입니다.
3: 이젠 별일 없으니 푹 자게. 난 빨리 돌아가야겠네.
1: 어머니, 밤길인데 조심해 가십시오.
3: 내 걱정은 말게. 난 눈을 감고서라도 아침까지 갈 수 있네.
2: 어머니, 그럼 편히 다녀가십시오.
3: 그래, 그래.
0: 이튿날, 날 밝기 전에 어머니는 밥을 해가지고 왔다. 밥과 김치는 하루 분량이나 되게 넉넉했다. 어머니가 지고 온 짐에는 질그릇이며 주전자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날 밝기 전에 돌아가야 하므로 얼마 지체하지 않고 인차 돌아갔다.
1: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일찍 밥을 해가지고 오자면 밤중에 일어나야 할 게 아닌가. 밥을 지어가지고선 또 어둠 속을 더듬으며 여기까지 오자면 얼마나 수고스럽겠는가. 친어머님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내시가 많은 어머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이렇게 계속하다가 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나.
2: 우리가 먹는 하루치 밥과 반찬만 해도 열몇 끈은 잘 되겠는데 어머니가 그 무거운 걸 이고 밤길에 오고 가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1: 어쨌든 하루라도 줄이는 게 방법이네. 이 먹이 꺽다리.
2: 무슨 방법 있어?
1: 오늘은 날 좀 부축해줘. 걷는 연습을 해보게 말이오.
2: 연장동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직은 안 돼요.
1: 안 되긴 왜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졸창 누워있으면 쇠덩이라도 녹이 쓸 텐데.
2: 그러지 말고 먼저

0: 자, 세수하니 정신이 번쩍 드는구만. 나 좀 부축해 주게.
1: 안 된다는데도.
0: 해보지도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자, 빨리.
2: 숨을 받고 겨우 일어선 곽상은 외발로 땅을 디뎠다.
1: 여자도 뭐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억지로 쓰면 어떡해. 힘줄로가 뼈가 상하면 백날을 치료한다는 말을 못 들었어?
0: 하지만 오늘은 일어선 것만 해도 성적이지. 내일 다시 해보자고.

0: 동굴에 옮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생겼다. 아침에 어머니가 오지 않았다. 일이 좀 있겠거니 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도 오지 않았다. 교대왕이 여러 번 동굴 밖에 나가보았으나 어머니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1: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2: 그렇게 책임감이 높은 어머니이니 늦어서라도 꼭 올 거요.
1: 그래도 어쩐지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2: 좀 더 기다려보기요.
0: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곽상이 교대왕을 불렀다.
2: 이보게 꺽다리,
1: 뭘 시키라고 그러?
2: 아무래도 동무가 총을 들고 어머니가 오던 길로 한번 가보.
1: 나 그럴 생각이었어.
2: 우리가 왔던 길을 자네도 알고 있으니 그 길을 뒤집어가면서 어머니네 집까지 가보.
1: 알았어, 나도 진작 가보고 싶었어.
0: 바로 이때
2: 가만, 발걸음 소리요.
1: 어서. 어머니.
3: 나 왔네.
2: 어머니, 그렇잖아도 지금 막 나가버리던 참입니다.
1: 자, 짐을 받을게요.
3: 자네들이 배가 고팠겠구만.
2: 아니요.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 그래요, 왜 머리에 붕대를 감았습니까?
3: 별일 없었으니 걱정 말고 어서들 밥이나 들게.
1: 아닙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로 상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2: 그래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우린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3: 내가 말할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게.
2: 어서 말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어제 저녁에 취한 대 놈들이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 아들이 오지 않았는가고 집을 수색하겠다는 거였네.
2: 그래서요?
3: 놈들은 아무것도 수색해내지 못하자 날 두들겨 패고 물건들을 빼앗고 돌아갔네. 그쯤하고 별일 없었으니 자네들 걱정 말게.
2: 어머니, 이젠 상처도 거의 나았으니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3: 뭐? 떠나겠다고?
0: 곽상의 입에서 가겠다는 말이 나오자 어머니는 성을 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움쭉 일어서더니 눈물을 훔치면서 굴 밖으로 나갔다.
2: 아니, 어머니!
1: 어머니!
2: 어머니! 꺽다리, 얼른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1: 어머니! 어머니, 돌아오십시오!
0: 하지만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탈을 내려갔다.
2: 내가 또 주간주의를 범했고.

0: 하지만 날이 훤히 밝았으나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아침 해가 많이 떠올랐으나 산골짜기는 아직도 어둑시그레했다. 바로 그때 오솔길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1: 저건 분명 두 사람 같은데 누굴까? 아, 이거 골짜기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0: 두 사람은 동굴 쪽으로 왔다. 가까이 온 것을 보고서야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질그릇을 이고 왔다. 어머니 뒤에는 젊은 여인이 따라오고 있었다.
1: 여자농부, 어머니가 왔어.
2: 어머니가?
1: 왔어, 어머니가 왔어. 어머니가 어떤 여성농부와 같이 왔어.
2: 아, 그럼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요. 빨리 들어오라고.
0: 교대왕이 다시 굴 어구로 가니 어머니는 이미 그 여성과 함께 굴 안에 들어섰다. 교대왕은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었다.
3: 내가 자네들한테 손님을 데려왔네.
2: 어머니가 말도 없이 훌쩍 가버리니 우린 얼마나 근심했다고요.
3: 자네들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속으로 서러워서 그랬네. 하지만 자네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좀 풀렸네.
2: 어머니가 속이 풀렸다니 우리도 기쁩니다.
1: 저도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3: 내가 되려 자네들에게 걱정을 끼쳤구만.
2: 걱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3: 저 떠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의논해보게.
2: 어, 그래요?
0: 여인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땀을 씻은 다음 곽상 교대함과 뜨겁게 악수를 하고는 익숙한 한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4: 동무들, 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경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경절이 금방 지난 요즘은 한가을의 풍치가 한껏 넘치고 있습니다. 고향에 사라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설레는 황금 물결로 곱게 단정되어 가을빛이 짙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단풍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고향의 산과들을 보면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단풍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단풍잎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내 고향의 가을 향연에 취해봅시다.

장춘시에서 근무하는 최정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최정우 씨는 고향 도문시로 가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향의 단풍나무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 빛깔이 너무나도 산뜻하고 순수했고 고향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인정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며칠간 마음만은 항상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꽃구름 마냥 한껏 부풀어 있었다면서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과 고향 분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단풍의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봄이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이면 백화가 만발하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이면 백설이 대지를 하얗게 뒤덮는 우리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에 도취돼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북경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선아 씨는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꼭 다녀오겠다면서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을 그리면서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2: 누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3: 엄마! 엄마!
2: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3: 엄마, 엄마!
2: 엄마, 이 얼굴에 바람 수가 이렇게 묻혀있니?
3: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2: 아우,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3: 엄마!
4: 엄마! 엄마!
3: 야, 너 나왔구나! 반갔다!
4: 네, 반갔다! 넌 저쪽 비켜라! 엄마!
2: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왔냐?
4: 야, 어찌 왔겠어! 엄마 밥 20밥 왔지!
3: 야, 너네야! 엄마 생일이거든, 야, 어떻게! 너 엄마 그만 얼른 가자, 그래지!
2: 야, 야, 야! 누나, 무슨 말버릇이야? 어우, 빨리 날려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3: 이렇다 씻는다!
4: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바툼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2: 글쎄 석주임이 그래더라.
4: 엄마라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며.
3: 야야야 너희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바스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텅 박아버리겠다.
4: 네 입이 다 콩 박아라. 엄마 응?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변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아이고, 좋지. 좋겠다.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2: 아이고, 야, 야. 야
3: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아무데도 못 간다.
4: 못 비켜라겠지.
3: 아이디다.
4: 야, 아고 지금 요때 딱 오니.
3: 어, 엄마. 애님에 반갑다.
2: 어, 반갑다. 오, 야. 어쩌다냐.
3: 알았어. 거기라, 여기서 엄마. 아이고, 야.
5: 어째 이렇게 쓴가? 어머니, 야.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2: 아이고,
6: 어, 미안하, 엄마.
5: 야. 동무아가 오늘 말 쉬지 않고.
6: 싫으라고?
5: 아, 뭐 쉬지 않고.
6: 아, 엄마, 가죠. 엄마, 올지 가죠.
4: 아,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멋있겠어. 엄마, 올지 가죠.
6: 야, 야, 엄마, 올지 가야 된다.
4: 야, 나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올지 가죠.
6: 야, 야, 야, 야.
4: 엄마는 좋았어.
6: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나 왔다며.
4: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 하고 밭을 지나가면 멋이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멋이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2: 야
4: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2: 야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6: 야
2: 밥이나 해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4: 엄마
3: 야 야 너네 언제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나가지고 와서 난리야.
6: 야야
4: 야야 널 비치지 말라.
5: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불씨를 모신다 그래요?
4: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지 왜 있는 게 형님들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형님들 우리 불씨를 다 모시겠다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3: 응?
4: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5: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 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4: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 이제?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는 어찌겠어?
5: 세월이사 시누 이제 그 뭐예요?
4: 뭐예요?
5: 동무 동무 내 말이 맞지?
6: 아 그렇지 우예 복돌아 응? 나는 우리 집 가자.
5: 동무
6: 어어 박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3: 응?
6: 야, 너 그 큰 집이 혼자의 셈이야. 야, 복도리 심사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4: 그렇겠고. 야, 와는 꼬에 쥐를 생각 써, 야.
3: 야, 진짜 아이가 있다, 이씨.
6: 가라, 집도 그거 영 좋다.
3: 야, 아이가 있다,
6: 가라, 안 되겠네.
5: 가.
3: 이씨, 아이가 있다,
6: 아, 가라, 가.
5: 가.
6: 야, 이거 들, 이거 들.
3: 야, 야, 소시, 닭골, 닭골, 야, 닭골. 야! 너네 너지 자꾸 엄마 간다는 게 가라도 자꾸 그래요?
5: 야, 아,
3: 무슨 소리야, 이게. 닭구리 봐줘, 닭구리!
4: 아니, 저, 엄마!
6: 임마니? 여보!
4: 너무! 야, 이 사이 맞아 썼는가?
3: 아, 여보!
2: 얘들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3: 엄마!
2: 어째 이랬니?
3: 아, 저 뻥이다, 저 닭구리!
4: 오빠, 오빠, 됐어, 됐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너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2: 어째 이래니 어째.
4: 아이, 엄마네 집에서 이 복도리 옷이랑 아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누구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2: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6: 다 새 거 주택이 있어.
5: 시누이.
3: 이 상황 어디서 가지고.
5: 시누이. 야? 쟤 그렇게 가시노. 말하면서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를 이 집의 큰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2: 하긴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4: 엄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젠가
2: 저번에
4: 그 소주였을 때
2: 됐어, 우리 됐어. 나그래.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인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똑같으게 30%씩 넣어놔주마.
5: 아가, 어머니,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4: 어쩌제?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쏘아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 똑같게 나눠야 되네?
2: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4: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6: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던데 저렇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4: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딱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6: 25 곱하기 3? 야 얼마야?
4: 유서 학교로 8년씩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6: 내가 제가 모르겠니?
4: 얼마요?
6: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모르 녹이 모르니?
4: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3: 뭐다리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 어떻게 65야 75지.
4: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3: 얘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6: 엄마 나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4: 서바 가기 되겠다.
3: 서바? 서바 아이 간다.
6: 어째 가네.
3: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나 엄마가 죽겠다.
7: 복도리 엄마.
6: 어야 쌍대사
7: 아이 복도리 엄마. 복도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3: 누구야?
7: 반갑다. 저 복도리 엄마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 듣고만 한번 써봅소.
2: 쟤께
4: 썩다리. 아야 이거 좀 쏙 주인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요.
7: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이 뭐 남이요 뭐.
4: 야 썩돌아
6: 이제 아 저
7: 야 형님
6: 썩주인이
7: 야야
6: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턱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로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4: 대단하오 대단해.
7: 어, 형님이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6: 아 그게 속천자 넘기지.
7: 예,
4: 넘다는데. 저 속주임
7: 아줌마 야.
4: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7: 아이고, 별 말씀.
4: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야이요. 속주임 이제 용기로 어머니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예.
6: 자 우리 들러라.
7: 아야야야. 아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오는 모양이구만.
4: 무슨 거?
7: 아이고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트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든지 말소 쪽으로 지나간다 빼.
6: 아, 쓰게?
4: 야 어떻게 그래?
6: 어째 했다. 야 이봐.
7: 야
6: 무슨 천공자 개코같이 했길래 이봐. 우리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
4: 무슨 말이야?
7: 아 그거 설계 방안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도 무슨 방법 있어?
6: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4: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6: 복도리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돼.
4: 이렇게 말못 하는 거 말이야.
6: 아 힘내네 누나.
4: 야야야 이게 안.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7: 아이 누나 그게 어떻게.
6: 야! 야! 야 걔네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4: 빨리가 말해라.
6: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럽다 이럽다.
7: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6: 야 말해봐라.
4: 말해봐라.
7: 빨리가. 아, 야, 야,
6: 아, 차, 야, 아, 저, 아, 때부터 내
7: 차를 엄마,
2: 야,
7: 그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2: 아니, 어째 가자고?
7: 예.
6: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7: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2: 아, 빨리 가, 빨리
7: 가. 벌따라, 가겠다.
6: 이것도 아이 말해도 된다.
8: 저한테 기억이 나겠어, 저기.
6: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던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4: 자, 야, 야, 야. 그게 또 얼마지? 네 아니
6: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8: 야 세상에 가자.
6: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9: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4: 이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6: 싸매지.
8: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상가 토론 분가 못해.
9: 저 우리 이렇게 형제가 들어가니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6: 예사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사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9: 어째 그럴까? 아저씨요. 어머니는 글쎄 우리 모셔도 되는데 어. 어머니는 세월이 같이 세월 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또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7: 세월 같이 딱.
9: 어머니는 세월 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 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4: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날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9: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터집어소금에
4: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9: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4: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9: 그렇지 뭐. 신호이 어째 간에 생각을 똑같소.
4: 신호
9: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써 받을까?
4: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9: 야 알았어.
4: 엄마.
6: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9: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6: 아 여보 뭐 각서
9: 동무
6: 알았어.
4: 엄마 엄마 있잖아. 야야 저 음악이 나오고
9: 있어.
4: 안 써 글쎄.
6: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9: 어머니 앉으셔.
6: 안 써 안 써 안 써. 저 엄마 우리 이제 저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9: 야.
6: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4: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 다 해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9: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6: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9: 동무.
2: 내 이 지자 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6: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9: 그러세코.
6: 야 엄마 아이 지 그만이 나 빨리 찍어라.
2: 야야
7: 복돌이 엄마
6: 야야
7: 형님
6: 어제 뭐
7: 형님 뭐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6: 어 어제
7: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소 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보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6: 지금 서쪽으로 많이 가고 동쪽으로.
7: 야 형님.
6: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2: 우리
6: 지나간다.
2: 우리 집으로 지나간다.
7: 예. 뭐. 잘하네 죽은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일까요? 생각하겠어 그만.
6: 아니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하고 빨리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9: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6: 응 황길과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8: 빨리 생겨나.
2: 빨리 이거 이렇게 그저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떨어졌다고 고춧가루라며. 이거 우리 며느리 걱정하는 웃기 생길이라면 못 잡으냈군. 이거 야들아.
3: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2: 이거 찌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3: 오지 마라, 오지 마라.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선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연길 씨에 계시는 어머니 최란지 씨의 83세 생신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으신 어머니는 농촌에서 딸 다섯을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서는 건강한 남편과 딸들의 효도로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둘째 딸로서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의 애청자이신 부모님께서 단풍이 물든 고향의 가을처럼 노년을 멋지게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식들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고향의 목소리를 요청합니다.

알바람에 한입 두입 살며시 떨어지는 빨강 노랑 단풍잎을 보면서 우리는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는 리철 씨는 고향의 들꽃 한 송이도 그윽한 향기이고 단풍잎 하나도 아름다운 추억이며 슬결 흐름도 청아한 노래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면 가을 낙엽을 주워다가 나뭇잎 줄기로 줄당기기를 놀던 동네 시절과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그리면서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풍경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한폭의 수채 화보도 같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떠떨어지고 나면 그 미색을 잃고 다시 당구에서 흙과 어우러져 비옥한 자양분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대지의 밑거름이 되는 단풍처럼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나는 속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오히려 놓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간과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가까운 것들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교훈을 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로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하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두고 귀 기울였으며 그 로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로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 로인이 중요한 교훈을 주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대와 설렘 속에 로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인은 마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의 것을 찾으려 하면서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는 아주 현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 비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의 나무 작품들을 사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자신의 작업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매우 어두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그의 책상 아래쪽은 언제나 그늘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이나 작은 도구들이 눈에 띄지 않았고 장인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작품과 기술에만 집중하며 자주 아래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인의 작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나무를 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 손님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날 하루도 여전히 그의 작업장 아래쪽은 어두웠습니다. 몇 달 후 장인은 손님에게 작품을 전달하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지만 손님은 작품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은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장인은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곳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당신이 소홀히 한 그 작은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인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 아래쪽이 어두운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 후 그는 작업을 할 때마다 그 작은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담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멀리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오는 기회를 기다리면서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나 가치가 종종 더 중요하고 그것을 간과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장인은 작업장에 가까운 부분, 즉 책상 아래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부분을 놓침으로써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중요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속담에서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는 말은 자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에 대한 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하지만 이런 자만은 결국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자신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만은 우리가 눈앞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작은 부분은 종종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완성도를 높여야만 비로소 진정한 완벽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장인은 작은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에서 배웠고 그 이후로 작은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 진정한 완벽함은 작은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기회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그 이상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려면 작은 것들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큰 성공은 작은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일깨워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러분의 눈 건강, 즉 시력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눈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만큼 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시력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눈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화면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쌓이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시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시력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화면을 보며 보내기 때문에 눈에 과도한 부담이 가기 쉽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눈의 근육은 계속 긴장하고 그로 인해 눈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눈에 피로가 쌓인 증상으로 그냥 넘기고는 하지요. 하지만 눈의 피로는 지속되면 점차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20-20-20 규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화면을 20분 동안 보고 나서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물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20피트는 약 6미터 정도 거리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근육이 이완되고 눈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매우 간단하지만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며 집중하는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면 눈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면 눈물막이 형성되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을 자주 감고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이나 화면을 오래 보고 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많이 해소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눈의 근육은 이완되고 눈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깐 눈을 감고 최소 10초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쉬게 해주는 것과 함께 화면의 밝기와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너무 밝은 화면을 보면 눈에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때 화면과 눈의 적정 거리는 40cm에서 70cm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과도하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또한 화면을 너무 어둡거나 밝게 설정하면 눈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므로 눈의 편안함을 고려한 적정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사용할 때 눈높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면을 바라볼 때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들지 않도록 화면의 상단이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쉬게 하는 것 외에도 올바른 식습관이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시금치, 케일 등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들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E는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어 눈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포함한 식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력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은 장시간 집중해서 사용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그 피로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자주 쉬게 해주고 바른 자세로 화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을 쉬게 하는 습관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시력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눈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눈의 건강은 물론 시력의 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돕신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로돕신은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을 돕는 색소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과 같은 시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은 당근, 시금치, 케일, 단호박 등이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져 망막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와 비타민E 역시 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눈의 혈관을 보호하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은 비타민C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눈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녹내장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은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앗,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중요한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고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망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연어, 고등어, 정거리, 아마씨, 호두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눈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장시간 화면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눈의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황반은 시력을 담당하는 눈의 중요한 부위로 이곳이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에 해로운 자외선과 빛을 흡수하여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주로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눈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유해한 자유라디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제는 주로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아사이베리 등에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과일은 눈의 세포를 보호하며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 보호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력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포함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눈의 건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눈에 좋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A, C, E,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세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자세와 환경 관리입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보내며 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나 비효율적인 환경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피로해지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는 환경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 방식과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눈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눈의 피로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화면과 너무 먼 거리에서 보면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초점을 맞추는 데 무리가 가게 되어 눈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과 눈의 거리는 약 40에서 70cm 정도가 이상적이며 이 거리에서 화면을 사용하면 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높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사용할 때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고 눈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화면의 상단이 눈높이와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숙이거나 올리며 눈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 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너무 많이 고개를 들면 목과 어깨의 근육이 긴장하고 장기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두통, 심지어 눈의 피로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의자와 책상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깊숙이 의자에 닿도록 하고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동안 화면을 사용하다 보면 눈의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의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어 피로와 건조함이 빨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을 사용한 뒤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볼 때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면 눈의 표면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눈이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어 눈물막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의 피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눈을 잠시 감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최소 10초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눈의 긴장이 풀리고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눈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눈 표면에 있는 눈물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짧은 휴식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 중 하나는 조명입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은 눈에 큰 부담을 주고 눈 피로를 빠르게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나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화면의 밝기와 주변의 조명이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화면의 밝기가 주변 조명보다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에 큰 자극을 주게 되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화면의 밝기를 주변의 조명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연광은 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충분한 밝기를 제공하므로 눈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광이 부족한 경우 실내에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 조명은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부담을 줄이지 않고 부드러운 빛을 제공해 줍니다. 실내 환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공기 질과 습도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눈의 건조증을 유발하고 눈 표면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는 눈의 건조함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가 40%부터 60%까지 사이로 유지되면 눈의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는 물컵을 놓아두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적으로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승객의 갑질 및 횡포, 기내 폭행 등 논사를 찌푸리게 하는 기내 관련 기사들을 많이 접하지만 네, 사실 기내에서는 그 외에도 마치 시트콤처럼 웃지 못할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료객기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황당한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뜨지 못하는 일이 정말 있을까요? 네, 2014년 10월 스페인 말라가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유럽 저가 항공사 이지젯은 기내 방송을 통해 기체가 너무 무거워서 이륙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내려객기는 네, 이로 인해 영국 사우스엔드 공항 활주로에 1시간 이상 대기했으며 승무원들이 10명의 자원자를 받았습니다. 네, 이 10명의 자원자들은 250파운드를 보상받고 비행기에서 내려 다음 편에 탑승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4월 미국 시애틀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이 14분 만에 회항해야 했습니다. 화물칸에서 쿵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고 조종사가 비행기에 결합이 있다고 판단 내려 관제탑에 비상 착륙을 알리고 기수를 되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칸을 열었을 때 조종사도 승무원도 소방사도 모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원인은 화물칸에 갇힌 화물 담당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직원이 화물을 운반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여객기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이륙했고 네, 갇힌 직원은 살려달라며 바닥을 급하게 두드렸던 것입니다. 네, 다행히도 직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탑승객이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네, 에어부산 비행기 탑승객이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비상탈출 슬라이더 작동 레버를 당기는 바람에 네, 항공기 운항이 2시간 20분가량 지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탑승객은 비행기를 처음 타봤고 네, 비상탈출 슬라이더 작동 레버가 창문 손잡이라고 생각해 실수로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네, 여객기를 처음 이용하는 탑승객이 많아지면서 네, 화장실로 착각하고 비상구를 여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또한 비행기 좌석도 아닌 좁은 기내 화장실에서 네, 15시간을 갇혀 있어야 했던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뉴아크 공항에서 향항으로 향하던 캐셀 패시픽 항공의 비행기를 탄 남성은 이륙하고 얼마 후 기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화장실을 이용한 뒤 쓰레기를 버리다가 네, 쓰레기통에 손가락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뺄 수 없어서 네, 승무원을 호출했지만 네, 부상을 염려한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이 남성을 화장실에 혼자 있게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착륙 직후 향항국제공항에 구급대원이 출동해 무사히 손가락을 쓰레기통에서 빼냈다고 합니다.

네, 비행기는 움직이고 있는데 객실 통로에서 서성이는 로객기 기장을 보는 승객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미니어폴리스를 출발해 라스베가스로

가던 미국 델타 항공사 여객기 기장은 비행 도중 화장실에 들렀다가 조종실의 문이 고장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장은 승무원을 통해 목적지 공항에 이를 알리고 차분한 모습으로 부조종사가 홀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고 부조종사는 본인의 좌석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조종석으로 옮기지 않은 채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맥케른 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하자 168명의 승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2시간 30분의 짧은 비행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승객들의 가슴은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리고 한 미국 기자가 검색대에서 줄을 서 있던 도중 난데없이 칠면조 한 마리가 검색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칠면조의 정체를 취한 결과 한 여성의 테라피 펫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라피 펫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동물로 미국에서는 법으로 비행 공포를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승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동물들이 기내에 무료 동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 반입이 된다고 해도 그 동물이 개나 고양이가 아닌 칠면조라니 의외의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칠면조와 앵무새, 심지어 캥거루와 돼지까지 승객의 요구로 항공기에 동승한 반려동물들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을 꼽으라면 바로 비행기가 아닐까요? 네, 전문가들은 불미스러운 항공기 사고로 세상을 떠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가끔씩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만나거나 덜컹거릴 때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사실 비행기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네, 하늘 위에서가 아닌 위험한 활주로를 가진 공항에서 이착륙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럼 해외여행 시 꼭 피해야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은 세인트 마틴의 프린세스 줄리아나 국제공항입니다. 네, 카리브해 세인트 마틴 섬에 있는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손꼽힙니다. 이 공항은 1942년에 군사 목적으로 세웠으나 1943년에 민간 공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프린세스 줄리아나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해변가와 너무 가까워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아찔한 상황이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64년에 만들어진 마데이라 공항은 비행기 사고가 잦아 위험한 공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데이라 공항 활주로는 단단한 땅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네, 무료의 다리처럼 기둥이 활주로를 받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반대편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어서 네, 잦은 사고로 헤드라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후에는 끊기지 않는 사고로 마데이라 공항은 활주로의 길이를 늘렸답니다. 네, 그리고 네팔 루클라 공항은 히말라야 봉우리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공항입니다. 네, 많은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땅을 오르고 등반을 시작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네, 길이 460m에 불과한 짧은 활주로는 산비탈을 깎아서 만들었으며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네, 이착륙 시 고도의 기술이 요구돼 베테랑 조종사만 착륙할 수 있으며 네팔 국내에서 1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에게만 공항 착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바라섬에 있는 바라공항은 201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에 뽑힌 곳입니다. 네, 이 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활주로가 해변이기 때문인데요. 네, 단단한 아스팔트가 아닌 모래 활주로이며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불빛이

하나도 없답니다. 네, 야간에 이착륙이 이루어질 때는 자동차 전조등을 켜서 네,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아찔아찔하시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쿠셰벨 공항은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공항이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항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착륙 지점은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낼 수 없고 조명도 없으므로 안개 또는 작은 구름이 끼는 날에는 공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또한 18.5%의 아찔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쿠셰벨 공항은 특별히 인증된 조종사만이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 바르텔미 섬의 구스타프 3세 공항은 아스팔트 혼합 콘크리트로 포장된 650m 길의 활주로 한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유의 급강하로 많은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네, 트랙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네, 비행기가 인접한 산에 닿거나 바다에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항공기뿐만 아니라 네, 지상의 민간인에게도 위험해 해수욕객에게 착륙장 근처에 누워있지 말라고 알리는 표지판을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남극에 있는 맥모더 기지는 연구진과 탐험가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세 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네, 활주로가 빙판이라 고도의 이착륙 기술이 필요한데요. 네, 지난 50년간 기온이 총 2도가 올라가면서 활주로의 노면은 많이 녹았으며 점차적으로 더 녹아가는 중이랍니다. 네, 활주로로 사용하는 빙판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지 공항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손꼽히는데요. 네, 3km의 긴 활주로가 있는 우리나라 광서성에 위치한 하지 공항은 해발 677m의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난기류 발생이 굉장히 심각하며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불빛은 한 점도 없습니다. 네, 시간당 3대 비행기가 동시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항이지만 네, 통제 레이더나 관제 시스템이 없어서 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착륙을 거부한답니다.

프랑스 콘톤틴 국제공항은 산이 많은 지형과 짧은 활주로 때문에 네, 접근이 어려워 파일럿들이 기피하는 공항 중 하나입니다. 네,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2008년 콘톤틴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네, 활주로를 벗어나 5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활주로 앞에 있던 산을 밀고 네, 활주로의 길이를 늘렸으나 여전히 이 공항의 활주로는 짧은 편이라 착륙이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스 프론트 공항은 1939년 군용기지로 설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는 영국 해군의 비상착륙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항입니다. 네, 이 공항의 활주로는 보통의 활주로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 도로가 활주로의 조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는 네, 도로에 차단기를 내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계속해서 몽골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몽골족은 전통 명절이 많은데 여기에는 설, 나담패어, 말젓축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을 알아보기로 하죠. 몽골족의 설의 기원에 대해 기록한 사료로 보면 징기스칸이 기원 1227년 서하국의 도읍을 점령하고 이를 크게 경축하면서 몽골 역법의 시작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규정한 정월은 음력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인데 이는 한족의 음력과는 한 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나라 때부터는 한족의 역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설시에는 풍속을 보면 설을 맞기 위해 집집마다 초롱불을 높이 걸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불상 앞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크게 점인 양고기와 유제품, 과일 등을 공양합니다. 금음날에는 조상제를 지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몽골족 예인들을 청해 전통적인 설창 예술인 우리케르 공연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몽골족도 설이면 수세라고 해서 밤을 새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날이 밝으면 설빔을 입고 세배를 합니다.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이 어른께 절을 하면서 담배와 술, 하다를 드립니다. 이를 받은 어른들은 자식과 아랫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선물과 세뱃돈도 줍니다. 가족 간의 설인사가 끝나면 친척이나 친구들 간에 서로 설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사는 정월 보름 전까지 끝납니다. 특이한 설 풍속으로는 하바드가 있는데 바로 자는 사람의 이마에 숯검댕치를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일종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담페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나담페어는 몽골족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명절로 이들의 물질 생활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해마다 7, 8월이 되어서 가축들이 살찌는 계절이면 나담축제가 열리는데 이는 풍작을 경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축제 성격을 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담이란 몽골어의 어원을 보면 오락 혹은 게임입니다. 나담축제의 내용을 본다면 경마, 씨름, 활쏘기, 춤과 노래 등이 포함됩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남녀노소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여러 곳에서 모여옵니다. 이들은 경기에 참가하거나 구경을 하면서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즐기곤 합니다. 전통적인 오락 종목 외에도 나담페어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교역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이때면 공업품과 농산물 등을 제외하고도 민족적인 특색이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하면 소고기나 양고기, 훈제고기,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말젓 명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이는 몽골족의 전통 명절로 말젓술을 마시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로는 내몽골의 실링골맹과 올도스의 일부 목축구에서 지내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대개는 음력 8월 하순에 지내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하루 동안 경축합니다. 말젓 명절 역시 풍작을 경축하고 서로 축복을 전하는 성격을 띕니다. 이때는 말젓술을 충분히 준비하는 외에도 양고기 특색 요리를 마련해 손님들을 대접하며 경마, 노래, 경연, 노인께 하다 드리기 등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설에는 나담 축제가 바로 말젓 명절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등절도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 10월 25일 밤이 되면 집집마다 수유등을 켜서 경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에 와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등절에 등을 밝히지 않으며 그 대신 여러 가지 오락 종목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종목으로는 역시 경마, 락타 경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민간 가수 공연, 마두금 연주, 무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월후터 몽골족은 무용 표현이 유명하며 여기에는 동무와 남녀 쌍무, 군무 등이 있는가 하면 노래와 곁들여 춤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춤추는 자세가 호방하고 다채로운 변화를 보여줘서 초원 민족의 독특한 예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 날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이는 몽골족의 불에 대한 숭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음력 12월 23일 저녁에 지냅니다. 불의 날은 몽골족의 전통 명절이며 설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앞서 온 집 식구들이 마당이나 부뚜막 앞에 모이고 집안의 연장자가 제사용품을 차리고 향을 사릅니다. 이어서 땔감 풀을 한 묶음 들고 불을 붙인 후 버터, 술, 고기 등 제사용품들을 불무지에 넣으며 연장자의 인솔하에 가족이 함께 불무지에 절을 합니다. 이때 제사를 주관하는 연장자는 내년에는 풍작이 들고 가축들이 잘 자라며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돌갑니다.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말년에도 젊어 사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동서남북 어디래나 이월적으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매나 이골저골 황홀한데 우리 령감 못 박힌 듯 어리둥절하는 말이 천지개벽의 지상라군 옛모습은 사라졌구려 복장단에 들썩이는 저인들은 누구냐 길손들도 손을 잡고 우리 장단 저와 춤추네 에헤라 좋다 여보로 친 내 손을 낭 어서 잡읍소 수줍어 말고 부러우게 보란 듯이 춤을 춰보세 동네 방네 소문난 우리로 친 장단도 좋아 상모춤에 탈모춤도 승병내며 들성인데 꾀거리 딸랑에 굿거리 장단 너도 나도 흥에 겨워 이파리나 칠순이나 서로 안고 더는데 우리로 친 오대가나 장고춤에 령감 잃겠소 에헤라 좋다 여보 령감 봉락 세월 우리 맞으니 칠순에도 젊어만 가오 만복 받은 우리 러세 에헤라 좋다 세월이 좋아 지상다군 우리가 사니 말년에도 젊어 사니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0: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말년에도 젊어사오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휴가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부 호리문, 할빈 극지공원, 용사 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율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광,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우리 성에서는 용강가, 다채로운 유화, 등산 단풍 관광 등 5대

테마 10개 연계 관광 노선을 만들어 선보였고 13개 지구 시와 연계해 100개의 가을 관광 노선을 내놓았으며 국경절 맞이 문예 공연 등 문화 관광 행사를 마련해 노선 플러스 현장 플러스 체험 다차원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밖에 할빈, 목단강 등에서는 문화관광 소비권 1,000만 원 이상을 집중 발행했는데 이는 사회 소비를 5,000만 원 이상 직접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 메이트환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트환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 무역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8개월 우리 성의 전체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2,320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1% 증가했으며 민영기업이 대외 무역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민영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973억 5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1.2% 증가해 성 전체 수출입 총액의 42%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70억 5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5%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방출했습니다. 종합보세구, 통상구 통관 편의화 정책을 기반으로 민영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보세 물류를 적극 발전시켜 양방향 크로스보더 무역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성 전체 국경 소행무역 수출입 총액은 206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보세 물류 수출입 총액은 42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93.3% 급증했습니다. 변방의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대북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시장을 적극 확장했습니다. 고급 장비, 특색 농산물, 경공업 일용품 등 용강 특산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며 수출 제품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탁파바이오, 추린식품 등 기업이 동남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판매 채널을 개척했습니다. 일전 2026년 제2차 전국 명특 우신 농산물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흑룡강 학강 가재, 눈강 대두, 선호 앵거스 소고기, 대행알령 적작, 대행알령 유구, 타파 닭 등 6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우리 성에는 전국 명특 우신 농산물이 총 87개로 식량 유지 작물, 가축가금 제품, 수산물, 종약제 등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흑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이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대색의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3위 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연속 방송극 황진이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이의 고후장 35번째 시간입니다.

시열. 내하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5만 가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외직 1년에 아주 모질고 독한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을 놀랍게 발견한다. 이방과 호장을 흔적 없이 제껴버리고도 왼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맛있게 밥을 먹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니 스스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한나라 괴통이 말이 지금처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오기는 오늘 처음.

0: 옵니다.
1: 어쨌든 괴똥이란 놈을 그렇게 슬쩍 물꼬를 내버려야 탈이 없는 거야. 믿음직하기로는 죽은 놈의 입이 제일이거든. 마방집 사건 때도 호장과 이방놈을 없애버리니까 일조의 근심 걱정이 봄는 독도 사라지는 것을 공연히 화덩어리를 끌어안고 애간장을 말리지 않았던가. 귀똥이란 놈이 거적에 말려나가면 명월이의 가슴이 여차여차 하겠지만 아픈 가슴은 그 놈이란 놈들을 좀 쓰다듬어 달라고 하라지. 그때 그저 그 놈이란 놈을 잡았어야 하는 건데.
0: 자신을 굳이 부정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놈에 대한 진이 남다른 감정에 은근히 마음이 쓰이는 희연. 아니, 마음이 쓰인다기보다 지금까지 자부하고 있던 사나이로서의 교만성. 이를테면 어느 계집이든 자기한테 반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과 긍지가 무시당한 데 대한 일종의 분노가 느껴진다.
1: 근데 귀똥이가 물꼬를 당한 뒤에 명월이와의 사랑을 운운한다는 것은 물에 비낀 달을 그물로 건지려는 것과 같은 허황한 짓이지. 그렇다고 그 망할 년을 이대로 그냥 곱게 단념해버려? 아니, 단념해버릴 수가 없지. 사랑을 안겼다면 완력으로, 완력이 통하지 않으면 권세로. 하여튼 지간에 무엇으로든 진일 꺾어버려야지. 그대로는 짓밟힌 자존심의 아픔과 손상된 긍지의 괴로움을 좀처럼 잠재울 수가 없어. 이제라도 요수사또의 분부로 수청기생을 만들어 버릴까? 아니지. 그럼 이 체면이 더 우습게 될 텐데.
2: 밖에 누구냐?
3: 네. 사또께서 주무시더라도 꼭 깨워서 알아야 할 만큼 기난 일이 생겨나라고 방금 수형리가 내 아예 들었습니다.
2: 수형리가? 그 들어오라고 해라.
3: 예. 사또님.
4: 사또께 꼭 조용히 알아야 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2: 비밀한 일? 조금 기다려라.
4: 예.
2: 언젠가는 저놈이 호장하고 이방에 죽은 소식을 가지고 새벽에 내하로 달려들었겠다. 오늘 밤엔 또 왜 번거롭겠군. 죽었던 호장하고 이방이 다시 살아났을 리는 만무하고. 가만, 괴똥이란 놈이 갑자기 간에서 절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만 됐으면 기왕지사 작정해버린 일이니 한결 품이 덜 들 텐데. 아니야, 그게 뭐 한밤중에 나를 깨울 만큼 급한 소식이고 비밀한 내용일꼬. 그 편히 앉거라.
4: 네.
2: 그게 뭐냐?
4: 바로 보리밥 도소 짓기 전에였습니다. 소인이 기가하는 방 뒷창이 골목 쪽에 나 있는데 잠결에 듣자니 누가 잠긴 뒷창을 자꾸 잡아당깁디다. 누구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돌멩이로 살창을 부시고 이 편지를 방 안에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1: 그래서?
4: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화적계수 놈이란 놈이 소인한테 보낸 글빨이 온대.
1: 뭐 놈이란 놈이 너한테 보낸 글이라고?
4: 그러하오나 사연이 하도 망유 기극하여 사또께 이 글을 보여드리기는 황송하온대. 어찌하오리까?
1: 이렇다. 어서 보자.
4: 자,
1: 김말 줄이노라. 이놈, 너희들도 사람이냐? 죄 없는 생사람을 잡아다가 화적당으로 몰아서 저 지경을 만들다니. 인축이란 말이 있지만 너희들이 한 짓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다. 분한 걸 생각하면 당장 사람들 거느리고 부중에 내려가 그런 짓을 한 놈들을 일일이 끌어내어 갈탕치어 죽일 일이로되, 근본을 따져보면 이 일이 모두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결자의 해자라는 이치대로 내가 자수하여 애매한 죽음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이 편지를 읽는 즉시로 아문에 들어가서 유수한테 내 의향을 전하고 괴똥이를 내일 낮 5시까지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가 집에 들어선 그 시각 내 스스로 아문에 들어가 자수하겠노라. 만일 관가에서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괴똥이가 애매한 죽음을 당하거나 내 뜻을 받아들이는 척 했다가 내가 자수한 다음에 괴수를 쓰는 경우에는 비록 내가 관가의 손에 있다고 해도 산에 남아있는 일당이 그대들을 가혹하게 징벌할 것이니 관가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라. 이 글 내용이 참말이란 말이냐?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냐?
4: 네?
1: 너 이제 곧 군관청으로 나가서 괴똥이를 아문의 옥으로 옮겨라. 옮긴 다음에는 옥사쟁이 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네가 직접 건장한 장교들을 데리고 그놈을 지켜라. 그리고 내일 아침 포천 것들이 알고 혹시 까닭을 물으면 덮어놓고 나한테다 떠밀어라. 알겠느냐? 내일 5시쯤 내가 다시 영을 내릴 테니 그리 알고 기다려라.
4: 네, 소인은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1: 나가보거라. 복을 타고난 사람한테는 수탉도 알을 낳아준다고 했지.

0: 이튿날 아침 수통인이 내아에 들어와 진이가 사또 배아를 청한다고 아뢰자 희열은 자신이 틀림없이 복을 타고난 사람이란 걸 더욱 굳게 믿게 된다. 괴동이가 잔칫날 화적당의 죄명으로 관가에 붙잡혀 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인의 집은 혼례식장이 그대로 조상집으로 변해버렸다. 진이 황급한 중에 여러 번 사또 배아를 간청했지만 번번이 앓는다는 이유로 거절만 당한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의 줄을 당겨 구원을 청해보지만 여러 번 띄운 편지가 한강에 돌 던진 격이다.
1: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 생겼니?
2: 그래,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더냐? 어? 아이고, 아무리 매일같이 옥바라지 다녀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니. 아휴, 이게 무슨 날벼락이더냐?
1: 아씨, 아씨, 이젠 그이가 더는 못 견딜 것 같다고 해요. 못 견디다니? 누가 그러디?

0: 밥을 받아주는 장녀의 말이 오늘은 압수형으로 무릎뼈까지 다 아파서졌대요.
1: 불쌍해라.
0: 가난에 끌어다 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요. 아씨.
2: 근심 마라. 내가 내일 아침 뉴스 사또를 찾아뵙고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0: 며칠 전 가깝게 다니던 한 장교를 통해 자기가 노미 귀순을 받아달라고 청한 날 밤 수교가 유수의 영을 받고 자기 뒤를 밟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진이는 희열이라는 존재가 한낱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지금 서울에서 소식이 없는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이튿날 날이 밝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단장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대문을 나서는 진.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결심이 흔들려서 주저앉게 될까봐 겁이 난다. 동원에 들어서자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당정하고 소탈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희야.
1: 오, 명물이로구나. 고연년 같으니라고. 그동안 내가 곧불로 중례산에 하는데도 머리를 한번 내밀지 않더니. 그래,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몰스러운 게 기생방의 인정이라더냐? 꼴을 보니 그동안 너한테도 죽자 살자 하는 정인이 생긴 모양이로구나. 아서라, 아서라. 아무리 새것과 헌것이 수시로 뒤바뀌는 로르상화의 기생방이라도 예정은 세정처럼 아끼고 세정은 예정처럼 귀하게 여기는 청두의 의리가 있어야 하느니라. 안 그러느냐?
2: 사또께 간절한 소청이 있사온데 통속해 주십시오.
1: 소청? 오라, 놈이란 놈 귀순시키겠다는 것 말이냐? 그야 내가 이미 허락했었는데 네 쪽에서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나도 별 수 없다. 그놈이 아무리 네게 중한 다정당이라도 빈 약속으로 한번 헛배가 불렸으면 됐지 또 어울리는 수는 없지 않느냐? 알아둬라. 이젠 자수를 하든 잡히든 그놈은 갈 데 없이 효수감이야.
2: 개똥이를 살려주시와요. 사또께서 개똥이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신내가 사또께서 내리시는 무슨 분부든 어떤 영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제발 꿇어 엎드려 비오니 개똥이를 살려주시와요.
1: 그러니 소청이란 게 노미를 귀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귀똥이를 살려달라는 것이로구나. 귀똥이를 살려달라. 그놈을 살려달란 말이지. 그런데 그놈은 화석당이야. 놈이 졸개지.
2: 아니올시다. 그것만이 신내가 담보합니다. 개똥이는 화적당도 아니고 화적당이 절개도 아니옵시다. 억울합니다. 불쌍합니다. 제발 개똥이를 살려주시와요.
1: 그래? 네가 담보한단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담보해봐라.
2: 양지 쪽에 누워서 여유작작하게 잠실을 바라보는 듯한 저 눈.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줄이다. 개똥이를 구한다면 한번 이 몸을 내 동댕이 친 셈하지.
0: 호련 단호하게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하는 진이.

0: 알아둬라. 전에도 말했지만 난 여적 마음에 없어하는 계집을 억지로 자리에 눕혀본 일이 없어.
1: 압니다. 신내가 압니다. 신내가 스스로 사또를 모시고 싶어 그래서 하는 일이 옵니다.
2: 진이가 쏟아지는 햇빛 쪽으로 고개를 쳐들었을 때 눈귀에 눈물 같은 것이 반짝인다. 희열을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가냘픈 웃음이 빗겨있다. 가까스로 자기를 다잡고 있던 희열, 마침내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 사정없이 덮친다. 지금껏 물목이 막혀 팽팽하게 차올랐던 진이에 대한 정욕과 욕망이 홍수가 일단 경랑을 일으키자 노도와 같이 누굴 짓뭉개며 쏟아져 내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윽고 정신을 차린 진이 들물처럼 밀려든 혐오감과 증오감이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기어올라 온몸을 짓부신다. 혀를 깨물며 소리 없이 우는 진이 굴욕감에 울고 수치감에 운다.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3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윽고 정신을 차린 진이 들물처럼 밀려든 혐오감과 증오감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기어올라 온몸을 짓부신다. 혀를 깨물며 소리 없이 우는 진이 굴욕감에 울고 수치감에 운다.

0: 좀 더 누워 있거라. 좀 더 누워 있으라니까.
1: 가겠어요.
0: 왜?
1: 싫어요. 다시는 싫어요. 역겹고 진저리가 납니다. 사또께 다시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거리 바닥에 나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몸을 주고 말겠습니다.
0: 그래? 그럼 네 소원대로 해라. 해도 명심해두어라. 속염머리 없는 계집들이 금방 마시고 난 우물에다 침을 뱉는 게야. 인차 또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걸 생각지 않거든. 너도 지금은 침을 뱉는다만 조만간에 다시 우물을 찾게 될 거다.
2: 쫓기오듯 유수와 아문을 나선 진이. 그가 방금 대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상직 할멈이 당장 앞으로 꼬꾸라질 듯 달려나온다.
3: 아씨, 아씨, 아이고, 괴덩이가 돌아왔어요. 보름 동안 어떻게 매질을 당했는지 반송장이 되었구려. 저 울고 불고 지랄하는 이금이를 방금 의원 집에 보냈수다. 좀 전에 너미가 왔다 갔수다.
1: 그이가요? 왜요?
3: 아낸들 알겠어.
1: 언제? 그이가 언제 없어졌어요?
3: 글쎄, 그리 오래지는 않은데.
0: 속염머리 없는 계집들이 금방 마시고 난 우물에다 침을 뱉는 게야. 인차 또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걸 생각지 않거든. 너도 지금은 침을 뱉는다만 조만간에 다시 우물을 찾게 될 게다.
1: 안 돼. 막아야 해. 막아야 해.
3: 아씨, 막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1: 그런 마음을 조이며 두려워하던 일이 끝내 현실로 되어버리는구나. 안 돼. 막아야 해. 꼭 막아야 해. 뒷길로 오며 만나지 못했으니 분명 큰 길로 갔을 것이다. 큰 길로.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꼭 따라잡아야 해.

0: 장지 할멈이 무릎을 뒤로 한 채 허둥지둥 큰 길로 향하는 길. 그가 유수화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산문이 현문까지 굳게 닦여져 있고 그 앞에는 장을 든 군사들이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버티고 서 있다.
1: 늦었구나. 내가 늦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0: 지나간 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다가올 내일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괴로워마라.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여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대로 잠들거라. 그 고통스러운 속세로 되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란다.
1: 아씨, 이제 정신이 들어요? 누구냐? 아씨, 저 이금이에요. 할멈은 어디 갔니? 놈이 오빠한테 옥바라지 갔어요. 며칠째냐 오늘이? 날째예요, 아씨. 나흘? 아씨. 아씨. 놈이 오빠가 내일 모레 오정원 밖에서 효수를 당한대요. 아씨, 놈이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네, 아씨.
2: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괴로워 말고 지나간 어제는 되돌아올 수 없고 다가올 내일은 피할 수 없으니 그만 괴로워하라고 했지. 그래,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여야지.
3: 저 백선이 어디로? 아씨가 편찮으신데 왜 앞에서 울고불고 이 야단이냐. 어서 나가봐라. 내 서방이 널 찾는다. 저희한테 다 들으셨소?
2: 네.
3: 그렇게 됐소다. 전날에 정제가 올라가고 하루 건너 어제 비답을 내리셨다는구만. 내일 모레라오. 이걸 어찌겠소? 팔자 소관인걸. 에휴, 어차피 갈 사람이면 가야지. 에휴.
2: 할멈, 괴똥인 좀 어때요?
3: 장독이 퍼구나 어문갑디다. 바사진 무릎뼈가 아직 붙질 않아서 걸음은 못하지만.
2: 다행이군요.
3: 놈의 소식을 알면 또 그놈이 무슨 지랄을 할지 몰라서 아직 쉬쉬하고 있소다.
2: 오늘 저녁 옥바라지는 제가 가겠어요.
3: 아씨, 놈이가 내게 신신당부합디다.
2: 네.
3: 아실 절대로 옥에 오시지 못하게 하라고요.
2: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게 되면 조만간에 갈라지는 것이 불우한 인생 이리치라니. 그 리치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생초목에 불이 붙는다는 억울한 사람이 생이별에 어떻다고 성대한 작별 인사가 없어서야 되겠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엔 할머니 가세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엔 제가 가겠어요. 꼭 제가 가야 해요.

0: 이튿날 저녁 놈이 비록 큰 칼을 쓰고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만은 더없이 평온하고 편안하다.
1: 아씨, 마지막까지 아씨를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2: 이건 제가 당신께 올리는 첫 잔이자 마지막 잔입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짧은 것을 어떻게 하겠나요? 저는 당신께 올리는 이 한 잔 술로 우리 사랑이 즐거운 합판과 우리 사랑의 슬픈 고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권주가 삼아 시를 읊어올릴 테니 이 잔을 들어주세요.

승천 달밝은 밤에 척혼이 외로이 울어 슬픔은 은하에 잠기고 괴로움은 수풀에 서렸네. 저거나 내 사랑 내 알로다. 그 사랑 오자 곧 떠나가니 보아라 무심한 저 바람도 성옥산 숲속에 부니며 울어야네. 아 길이여, 님이 가실 길이여, 어쩔 수 없는 고별이라 보들아지를 꺾었지만 어즈보 길속 짙은 잔이슬에 그대 옷 젖을까 염려로

아씨 고맙습니다. 제게는 유한이 없습니다. 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씨가 제게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인연이 짧다고요? 분하고 아쉽죠. 하지만 꼭지가 물은 감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이야 정말 이치가 아닌가요? 자신이 마구되어 먹은 탓이든 이 세상이 못돼 먹은 탓이든 아씨와 저는 요행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는 있으되 그 이상은 올 수 없는 짝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지는 분복의 정도를 스스로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요. 사랑의 합황과 고별의 슬픔이 함께 담긴 잔이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어서 돌아가십시오. 아씨,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일 효수장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목을 나오는 진이 가슴 속에는 온통 강하고 억세고 거룩한 놈의 형상뿐이다.

0: 완연한 봄날이다. 임진나루인 모래밭에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람들과 좀 떨어진 자갈밭에서 진이가 조그만한 보통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거운 몸을 진이한테 기댄 채 앉아있는 이금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한다.
1: 할몸이 연세가 있는 분이니 각별하게 잘 보살펴드리고,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일이 생기면 너희 부부가 자식이 되어 마지막 길을 잘 바래드려라. 난 기약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니 날 정하고 기다리는 말아라. 혹시 내가 객사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너희 내외가 내 시신을 수습했다고, 따로 봉분을 만들지 말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묻어라. 나한테 넋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마음껏 설치를 할 수 있게 말이다.
2: 아씨.

드디어 이금희한테서 보통일을 받아들고 괴동이 부축을 받으며 배후에 올라선 집. 사대질이 끝나고 노질이 시작되자 북받치는 분노와 서름을 참을 길 없어 손나팔을 하고 나루터를 향해 소리친다.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노래 이어집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효과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북 호리몬, 할빈 극지 공원, 용사 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률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광,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우리 성에서는 용강가, 다채로운 유화, 등산, 단풍 관광 등 5대 테마 10개 연계 관광 노선을 만들어 선보였고 13개 지구시와 연계해 100개의 가을 관광 노선을 내놓았으며 국경절 맞이 문예 공연 등 문화 관광 행사를 마련해 노선 플러스 현장 플러스 체험 다차원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밖에 할빈, 목단강 등에서는 문화관광 소비권 1천만 원 이상을 집중 발행했는데 이는 사회 소비를 5천만 원 이상 직접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 메이투안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투안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 무역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8개월 우리 성의 전체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320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1% 증가했으며 민영기업이 대외 무역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민영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973억 5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1.2% 증가해 성 전체 수출입 총액의 42%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70억 5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5%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방출했습니다.
종합보세구 통상구 통관 편의화 정책을 기반으로 민영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보세 물류를 적극 발전시켜 양방향 크로스보더 무역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성 전체 국경 소행무역 수출입 총액은 206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보세 물류 수출입 총액은 42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93.3% 급증했습니다. 변방의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대북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시장을 적극 확장했습니다. 고급 장비, 특색 농산물, 경공업 일용품 등 용강 특산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며 수출 제품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탁파바이오, 추린식품 등 기업이 동남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판매 채널을 개척했습니다. 일전 2026년 제2차 전국 명특 우신 농산물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흑룡강 학강 가재, 눈강 대두, 선호 앵거스 소고기, 대행알령 적작, 대행알령 유구,

시작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대책의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3위 일체 모델로 한 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0번째 시간입니다. 여인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땀을 씻은 다음 곽상 교대함과 뜨겁게 악수를 하고는 익숙한 한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1: 동무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1: 저 련장 동무가 아닙니까?
2: 네? 저를 알만합니까?
1: 언제 한번 만나본 것 같은데요.
2: 잘 떠오르지 않은데 혹시 어느 곳인지?
1: 매령에 가보신 적이 있죠?
2: 매령에 가봤지요.
1: 매령 남쪽 자그마한 마을에 미국 놈들과 치안된 놈들이 뛰어들어 숱한 이민들을 학살했죠. 그때 련장 동무가 그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2: 네, 그때 갔지요. 그럼
1: 그때 한 여인이 구덩이에서 죽은 아이를 파내는 걸 보았죠.
2: 아니, 그럼 박정숙 동무가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만났던 박정숙입니다.
2: 아, 그때 박정숙 동무는 얼굴이 몹시 상하고 머리가 헝클어져서 지금과는 완판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군요.
1: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그때 지원군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2: 그런데 박동문은 어떻게 되어 여기로 오게 됐습니까?
1: 그때 저는 총을 들고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저더러 후방 공작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기어이 빨치산에 참가했습니다.
2: 그랬군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박동무는 중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전 지금 정찰병입니다. 지원군 정찰부대에 자주 가니까 중국말도 좀 배웠지요.
2: 좀 배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합니다.
1: 근데 어머니에게서 들으라니 동무들은 떠나겠다면서요.
2: 네, 이제는 상처도 거의 다 나았으니 가야지요.
1: 정말인가요?
2: 정말이상구요.
1: 북쪽으로 가겠어요?
2: 그렇습니다.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1: 정말 떠나려면 어머니한테 말해선 안 됩니다.
2: 그럼 누구를 찾아 말해야 합니까?
1: 어머니의 상급을 찾아야 합니다.
2: 어머니의 상급이라? 그럼 동무겠구만요.
1: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2: 그럼 누굴 찾아야 합니까?
1: 급이 높을수록 좋죠.
2: 박동무도 참 꽤나 능청스러운데요.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 련장 동무, 동문회가 여기 와 있는 걸 우리 대장 동지도 알고 있습니다. 떠나고 안 떠나는 건 그분이 말씀 여하에 달렸습니다.
2: 그래, 동문회 대장 동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 상처가 나야 떠날 수 있지, 상처가 낫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이젠 거의 다 나았습니다. 대장 동무, 안 그렇소?
1: 왜 옆에 동물을 발동합니까?
2: 그게 아니라 이젠 다 나았다는 말을 하다 보니
1: 동무의 말만 듣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0: 말을 마친 박정숙은 곽상이 입고 있는 후렁후렁한 파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오른쪽 다리는 괜찮았지만 왼쪽 다리는 아직도 퉁퉁 부어있었고 살색도 좀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부은 다리를 가리키며 놀랐다.
1: 아이고, 이래가지고도 다 나았다고요? 아이고 참, 적어도 백날은 더 치료받아야 합니다.
2: 네? 백날이나? 아이고, 참.
0: 곽상은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박정숙은 곽상의 왼쪽 다리를 만져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살펴보다가 보자기에서 장례술 한 병을 꺼내더니 마개를 열고 솜에 찌고 다리에 발랐다. 그리고는 엷은 널판자 두 장을 꺼내 다리에 대고 노끈으로 묶었다.
2: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1: 가만히 있어요.
2: 안 그래도 됩니다.
1: 그래도 이렇게 묶으면 빨리 나아요. 다리가 상하면 장가도 들기 어렵습니다.
2: 아, 이 판에 장가가 다 뭡니까?
1: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장가도 들고 새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장가, 새 가정이요?
1: 아,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3: 아, 우리 현장은 벌써 파돈천회가 있습니다.
1: 파돈천회가 있다고요? 아휴, 그 천회가 어디서 뭘 합니까?
3: 지원군 간호원입니다. 그리고 련정화는 한고향 사람입니다.
1: 잘됐네요. 앞으로 꼭 저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2: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 그런데 박동무, 우리가 빨리 떠나려는 건 어머니 때문에 그럽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리의 밥을 해가지고 멀리서부터 날라오자니 살림 형편

0: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해주느라고 자신은 산나물로 기니를 해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1: 저는 또 몇 개마다 도그릇이기나.
2: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 빨지산에는 식량이 많습니다.
0: 물론 그건 자유한 문제일 수 있지요.
2: 그럼 또 뭡니까?
0: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험한 산길을 더듬으면서 밥을 날라오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의 신변이 위험해서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저께 밤에도 어머님께서는 치안된 놈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러다 앞으로
2: 치안된 놈들이 다 뭡니까? 우리 빨지산에서 그놈들을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0: 그럼 우리 한시름 놓았습니다.
2: 이런 문제는 근심하지 말고 병치료나 잘하세요. 돌아가는 문제는 우리가 방법을 대겠습니다.
3: 박정숙은 보따리를 풀더니 스무나문 개 되는 사과와 달걀이 가득 담긴 나무함과 약품들과 신누른 입담배 한 묶음을 내놓았다. 그 물건들을 본 곽상과 교대왕이 눈이 번쩍 빛났다.
2: 약소하지만 빨지산에서 보내는 선물이에요.
0: 빨지산에서도 형편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다니요.
2: 그래도 여긴 우리 땅이고 이민들이 우리를 열성껏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은 조선에 와서 우리를 도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그러니 동무들의 희생에 비하면 이만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이 물건들을 얻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빨지산 동무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2: 네. 동무들의 임무는 빨리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0: 박정숙 동무.
2: 네.
0: 동무가 찬 그 권총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패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2: 왜 볼 수 없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0: 이야, 아주 훌륭한 권총이구만요. 이 총은 사창 두 자루 맞잡이로 위력이 큽니다. 우리 동무들도 이 권총을 아주 좋아합니다.
2: 이 총은 리승만 군대의 정찰대 대장이 저한테 준 겁니다.
0: 리승만 군대의 정찰대 대장이 준 것이라? 아, 그러니 그놈을 생포하고 로에겠다는 말씀이군요.
2: 련장 동문 정말 머리가 빠르군요.
1: 어떻게 로에겠습니까?
0: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2: 적들이 남쪽으로 패조할 때 상급에서는 저더러 혀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민들 속에 끼어가면서 기회를 엿보았죠. 그때 인민군 전위부대에서는 다리를 끊어버렸는데 인민군 차림을 한 정찰병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첫눈에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자는 겉에다는 인민군 복장을 입었지만 안에다는 인민군들이 입는 내복을 입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지트에 보고했고 우리 동무들이 따라와서 그자를 붙잡았습니다. 신문에 보니 그자는 괴뢰군 정찰대 대장이었습니다.
0: 박정숙 동무가 정말 큰 공을 세웠구만요. 상급에서 그 총을 상으로 줄만 합니다.
4: 저 이보게들 식사나 하고 얘기들 나누지 그래.
2: 아이고, 내 이정신 좀 봐. 식사할 것도 깜빡 잊었네요.
3: 박정숙은 미안쩍게 웃으면서 밥그릇을 들고 와서 곽상에게 밥을 또 주었다. 그릇이 모자라서 돌림 차례로 식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기자기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끝났다.
2: 승리한 후에 전 꼭 중국에 가보겠습니다.
0: 그러면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1: 박정숙 동무가 중국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2: 중국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0: 중국에 가면 천하문에도 가보고 그리고 저희 고향에도 오십시오.
2: 네, 지원군들과 함께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종국포들을 사귀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다 가보고 싶습니다.
0: 저뿐만 아니라 정숙동부가 알고 있는 중국포들이 모두 환영할 겁니다.
2: 훌륭한 중국포들을 친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0: 우리도 같은 심정입니다.
1: 근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합시다.
2: 무슨 건의인데요?
1: 이제부턴 우리가 저절로 밥을 해먹을게요.
5: 아니, 저절로 밥을 해먹다니. 그게 어디 되기나 할 소린가?
0: 교대왕 동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만. 어머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로 밥을 해먹겠습니다.
5: 왜? 내가 한 밥이 맛이 없나?
0: 아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5: 아이고, 내가 자네들을 위해 그치만 고생을 하는 것이야 응당한 일이 아닌가?
0: 어머니, 우리는 부대에서 취사반 일을 포함하여 무슨 일이나 다 해봤으니 자기절로 밥을 해먹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집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어머니, 지원군 동무들의 말에 도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밥을 해서 나르자면 고생도 고생이거니와 시간이 오라면 적들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어머니도 안전하고요.
0: 맞습니다. 이곳은 미군과 괴뢰군 놈들이 욱실거리고 치안대 놈들까지 살판치는 저 구역이기에 어머니 안전도 몹시 걱정됩니다.
2: 네, 어머니, 이 동무들의 말대로 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부터 우리를 도와 다른 일을 맡아주세요.
5: 그럼 이제부터 뭐 그렇게 하겠네. 조직에서 이 늙은이한테 일을 맡기겠다니 난 더없이 기쁘네.
0: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혁명 어머니입니다.

0: 자취를 하게 된 다음부터 곽상과 교대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한 달 남짓한 치료 끝에 곽상은 드디어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몸이 회복되고 행동이 편리해지자 곽상은 부대로 돌아가겠다는 요구를 또다시 제기했다.
1: 정숙 동무, 이젠 상처도 다 나았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 아니, 아직 백날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 백날이라는 건 일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저처럼 신체가 좋은 사람은 한 달이 좀 넘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2: 아유, 그래도 그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가자면 몇백 리를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그렇게 먼 길을 간다고 그럽니까?
1: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고 부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낭떠러지 아래서 우리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시체가 없었으니 부대에서는 많이 근심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빨리 부대에 돌아가야 수상들과 전우들의 근심을 덜 수 있습니다.
2: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부대에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3: 련장 동지는 이미 많이 회복되어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2: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광련장의 신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1: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입시로만 하지 말고 절충 방안을 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2: 그럼 좋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치료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하면 양쪽에서 다 접수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한 달이 아니라 보름으로 합시다. 이제 보름만 더 치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 아휴, 광련장 동무, 제가 한 달로 절충 방안을 내놓았는데 왜 또 보름입니까?
1: 현실적으로 보면 저의 신체는 이미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지체하는 건 그만큼 동무들의 부담과 위험, 그리고 우리 부대의 손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절충 방안을 보름으로 정합시다.
2: 아휴, 정말 못 말리는 광련장이군요. 네, 그럼 제가 한 발 양보하지요.
1: 네,
2: 딱 보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보름이면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제 보름에서는 하루도 양보가 없습니다.
1: 그야 물론이지요.
0: 동굴 속의 나날은 지루하게 흘러갔지만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다. 이날 어머니와 박종숙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들은 연회상이라도 차려오듯이 찰떡이며 조선국수며 술안주들을 갖춰가지고 왔다.
4: 자자자, 오늘은 자네들이 떠나는 날이니 부짐이 들게.
2: 그래요, 동무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어야 어머니가 시름 넣죠.
1: 이거 너무 풍성해서 어느 것부터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4: 내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자네들은 배추김치 같은 매운 음식도 좋아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기름에 볶은 풋고추도 가져왔네. 자, 어서 먹어보게.
1: 대왕도모, 기름에 볶은 풋고추요 이거?
3: 이건 전장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아닙니까?
1: 그치?
4: 그렇소?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홍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파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